0: 지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제가 이 방금 찬양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제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인의 그 질문을 미리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이 이건가 봐요,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네. 그
1: 말로 다
0: 평안이.
1: 설명할 수 없는
0: 네.
1: 평안이죠.
0: 아멘. 그래서 저희가 우나 봅니다. 말로 다할수 없어서. 네, 오늘도 아마 우리 지금 또 문자로 우리 3868번님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우리 6085번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요. 4224번님께서는 아멘, 피디님 목사님, 방송 가족분들 모두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시면서 기쁨을 나누고 계신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눈가에 눈물 맺히게 한 우리 유죄 인간. 유죄 인간, 우리 옥동중학교 최재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없는 기쁨, 헤아릴 수 없는 그 속죄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찬송을 하게 되고, 또는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순간조차 찬송을 한다면 그 가운데 더 놀랍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내 영혼에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내영훈의 햇빛빛이니 네,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벌써 또 모든 순서들이 다 지나가고요. 이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이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을 지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밤중을 거닐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저도 막상 밝은 아침이라기보다는 동트기 직전에 약간 어스름한 그런 새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개인적인 그런 상황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밤을 지나도 태양은 늘 그곳에 떠 있잖아요. 사실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건 지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때로 밤 같은 시간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늘 한결같은 햇살로 우리를 내리쬐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로는 좀 춥고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영원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조금 더 담대하고 행복하게 살아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마지막 곡은 이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란 찬양 준비했고요. 한켠으로는 감동이지만 한켠으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게 살아가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전반기

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주의 선물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읽은 말씀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축복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이 아침에 평강의 모든 권속 한분한 분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바닥 같은 완고한 마음도 있습니다. 돌짝밭 같은 메마른 마음도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꽉 막힌 마음에는 결실이 맺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해서 완고해서 씨앗도 내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에 의지해서 그저 그것이 전부이냐 말씀이 쉬 떠나버리는 인생도 많고요. 돌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는데 그 돌밭에 햇빛이 내리면 금방 뿌리를 내리던 것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금 시험당하면 조금 어려움당하면 제가 어제 그랬어요. 세례 문답하면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전에는 마귀가 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것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아, 예수님도 와서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기에 세례 받고 난 뒤에 마귀가 시험으로 올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제가 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짝밭 같이 처음에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아, 저 말씀이 맞아 하고 하다가 쉽게 그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말씀의 씨앗이 내리고 잘 자라다가 큰 역경을 만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꽉 막힌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는 신앙인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옥토같이 기름지고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생각도 생활도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 함께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노고 중에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어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의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의 것의 모든 것의 축복이 끝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이유와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느 날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나에게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형을 찾아가서 너 혼자 유산 독식하지 말고 정당한 네 동생에게 줄 유산의 분깃을 나눠주라고 권면해 주기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는다고.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물질이 없어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을 누리는 자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입니다. 그 한 부자가 그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곡식이 풍성해져서 수확이 넘쳐서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 됐으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죠. 두 번째, 함께 수고한 그 모든, 함께한 그 모든 사역자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는 그저 자기 삶의 현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를 보게 됩니다. 더불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물질이 예비되었으니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무엇하리라?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에 관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준 축복의 수단이지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물질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세 번째,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지, 그래서 헛되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물질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선하게 쓸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갇혀 살면요, 저 세상을 잊고 살아요. 영원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친히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오늘에만 만족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부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이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가 성경은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귀하고 복됩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심도 감사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짓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다 주님께서 기경해 주셔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정말 기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워지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내게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 한분한 분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행의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치 공덕인 것이냐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그저 흘려

보내는 것이지. 내가 그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보답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할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엿보고 있습니다. 야, 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고치면 내가 뭐 해야지? 걸고 넘어져야지. 그 마음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한편 손이 말랐으니 한 손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최은호 장로님 지금 한손 다치셔서 불편하시죠?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도 불편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샤워하기도 힘드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손이 말라버렸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뭘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그한 사람을 보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한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바라봐도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일을 바라보더라도 못된 마음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는 자가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들의 입을 함구시키시고 정말 그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선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하지 마십시오. 남이 하니까 그저 그 충동적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그 시간으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음에 감격하시고, 정말 그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무엇이었구나, 은혜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폭포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기쁨은,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그 선행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알기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만인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 일을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내 기뻐한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0: 내 원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신 대로 나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시셨잖아요.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선행의 삶, 선행의 기쁨을 누리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수고의 복락.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성전에 올라갈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격하고 나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림에 감사하며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의 고백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받는 복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따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오늘 전도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먹고 누리는 복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요, 온전히 다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도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수고해도요, 온갖 것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복락을 누리게 하게 하시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아,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깨닫는 자, 그때 뭐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랑을 깨닫는 자, 이 아침에 평강의 모든 권속 한분한분 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수고하며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락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선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수고의 복락이 있음을 감사하며 평강의 성도 한분한분 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사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합니다. 금방 꺼질 것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요. 바람을 잘 막아주고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둘 더해주면요. 어느새 온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큰 불이 되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씨가 다 있다. 그 불씨를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큰 불을 일으키며 살아갈 것인가가 다르다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그 불씨를 살아나게 하고요. 성령님께서는 그 작은 불씨를 능력의 불꽃으로 크게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내는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노웨이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 일부분 나눴는데요. 이후를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요. 나는 내 아버지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겠어요? 이런 질문이었겠죠.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볼때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기도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 안에 있는 기드온 자신도 몰랐던 힘을 보고 계셨어요. 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그 힘은 기드온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능력도 집안의 배경도 아니었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아, 난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작아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불씨 같은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 손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자기계발서 같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일터, 학교, 나의 교회, 우리나라와 또 나의 삶의 터전들. 곳곳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더 세우고 한 걸음 더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었는데 아, 이 두 곡의 찬송 부르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라. 가서 구원하라. 이 명령에 우리도 이 담대함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아갈 수 있겠죠. 아,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4821번이 며칠째 긴장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라고 믿고 담대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 다녀올 중대한 자리. 어떤 자리일지 궁금한데요. 힘내세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남편이 몇 달째 구직 중이라고 0249번이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힘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방송에 감사하다고 주셨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얼마나 남편분 본인은 더 마음이 졸이시겠어요. 네, 이때에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같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6354번님 새벽마다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멋집니다. 몸도 단련해야 하지만 믿음도 매일 단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말씀으로 하루하루 시작하며 몸도 마음도 영도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새벽마다 뭔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참 멋진 것 같아요. 출근이 기적이다. 미라클 모닝 출근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많은데. 그래요. 아무 네 미라클 모닝. 네 이제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또 운동 말씀으로 깨우시는 분들 너무 멋지고 네 존경스럽습니다. 아, 2545번님이 이런 고백 주셨어요. 흙수저 중에 제일 하위층인 저에게 흙수저 중에 제일 하위층이다. 아, 근데 그런 저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소유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늘 이 또 핵심적인 것 같아요.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극히 약한 자. 집안도 별로고 그 집에서도 내가 제일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8865번님 주님의 숲 신청 주시면서요. 오늘도 성령 충만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7542번님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십니다. 1664번님 매일 힘찬 라디오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승리의 이유,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 덕분이죠. 할렐루야. 어느 날...

네,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힘찬 라디오 쭉 같이 했는데요. 오늘도 혹시 스스로를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물론 겸손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걸 꼭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주님이 보내셨으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이아람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평안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신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진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한두 개가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어찌 보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미쁘심, 바로 신실하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우리의 약속, 우리의 입으로 말한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자 생방송 시간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응답을 믿고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해서 기도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유유 하나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샬롬.
0: 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정말 이 소망의 기도야말로 그 샬롬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죠.
0: 예. 정말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정한 샬롬, 그 평강이 찾아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오늘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에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기도의 제목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실 때 익명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기도의 제목 보내실 때 앞부분에 익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 처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저희가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도 같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7087번님이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친정어머니 모시고 대학병원 갈 약속을 잡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일 간다고 하십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모님도 같이 병원에 갔는데 그 이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와의 치료가 잘 진행되고 또 이모와의 그 관계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가족이지만,
0: 예.
1: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서로 너무 불편하고
0: 예.
1: 오해도 많이 쌓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그럴 수 있죠.
1: 네.
0: 예.
1: 꼭 주님 안에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1: 네. 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7087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모두 참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주님.
1: 우리 7087님,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서 이모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나 속히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복되고도 좋은 관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남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주님.
1: 서로를 이해하고 어렵고 힘들 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되고도 사랑이 가득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이모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에 쌓여 있는 상처나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다 해결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0: 주님.
1: 주님의 마음이 가득 부어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될수 있도록 다 이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내일 친정어머니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모든 의미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어머님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몸도 이렇게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관계도 회복되고 마음도 그러면 좀 건강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와의 그 문제, 또 이제 그 회복의 과정이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0: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 그럼요. 사실 남과 관계가 불편하면 차라리 안 보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가족과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0: 예.
1: 풀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
0: 맞습니다.
1: 푸는 방법을 잘 찾기가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를 놓치거나
0: 예.
1: 그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0: 예.
1: 우리 7087님 지금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1: 맞아요.
0: 정말 7087번님처럼 또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가까운 분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자, 이 시간 두 번째 우리 6652번님, 목사님,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요양 지금 섬기고 있는 박길근 님이 파킨슨씨병 환자인데, 교회를 지금 나간 지두달 정도 됐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어요. 그 요양보호사님이 이렇게 다 정말 그 충실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사역하시겠지만, 이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1: 네, 저희 교회도 바로 옆이 병원이라서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번씩 예배
0: 아,
1: 참석하시고
0: 그래요.
1: 교제도 하고 그러시는데,
0: 예.
1: 참 그냥 보호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으로 여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아멘. 예.
1: 우리 6652님 하고 계시는 우리 박길근님 더큰 믿음 갖게 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대우에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0: 주님.
1: 우리 6652님 참 어렵고 힘든 직업이 되겠지만 이걸 사명으로 주셔서 요양보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영혼을 직접 만지고 옆에서 도우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 하시는 이 사역에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 이렇게 옆에서 돕고 있는 박길근 성도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주님.
1: 그 앓고 있는 병에서도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며
0: 아멘.
1: 영적으로도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해 주옵시며
0: 아멘.
1: 이전의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그런 박길근 성도님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주셔서 병상을 털고 하나님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성도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또 6652님에게도 더 좋은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비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요양보호사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에게는 큰 의미의 그런 기쁨의 직업이 되게 해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박길근님께서 그 파킨슨 병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요양보호사님과 그 박길근님과 그 가족이 모두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함께 동참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문자 번호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익명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실 때 앞부분에 익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함이나 전화번호는 말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또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1001번님 올려주셨습니다.

0: 빵의 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자궁경부암 2기라고 하시고 오늘 조직 검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체력이 약하고 힘이 없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진행되겠지만 잘 치료받으시고 또 힘든 시기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연세가 높으신데, 치료가 참 힘드실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겠는데요.
0: 그렇죠.
1: 하나님께서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암 환자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을 제가 옆에서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0: 할렐루야.
1: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입견으로 또 경험상 암이 너무 어렵다라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0: 아멘.
1: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우리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상황들과 조건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얼마든지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0: 아멘.
1: 100님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1101님의 친정어머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주여.
1: 연세가 높으신 상황에 중한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시작되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 깊숙하게 개입하여 주옵시고
0: 주여.
1: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이 부어지게 해주옵시고, 적응력이 생기게 도와주옵시고, 또 암세포를 이길 만한 충분한 이런 능력을 갖추어 차근차근 이 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조직 검사를 받고 치료 진행되는 속에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들이 드러나게 해 주옵시며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강한 치료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연세가 높으신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이겨내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도록 만드시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1001번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 네.
0: 이 부모님들께서 그 육신의 질병으로 좀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때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함께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암이건 모든 질병들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기나 암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1: 그럼요.
0: 우리는 기도하고요. 주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이 받아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믿고 또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6997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은 그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장 임대진님이신데요. 극동방송에 이제 여러 운영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인 동탄지회 부위원장이신 안규응 집사님의 아버지가 지금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호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우선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이 뇌경색 치료도 관찰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자가호흡이 가능해져야 인공호흡기도 제거하고 뇌경색 치료가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뇌경색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이 만성폐질환으로 호흡이 어려우니까

0: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고쳐져서 호흡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뇌경색 치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요청을 해주셨네요.
1: 하나님께서 꼭그 호흡을 열어 완전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긴급한 이 기도 요청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0: 아멘, 주님.
1: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안규웅 집사님의 아버님, 이 위중함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0: 아멘, 주님.
1: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하나님께서 호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호흡이
0: 주님.
1: 정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마음껏 자가호흡을 하게 되어 그 다음 치료 뇌경색 치료도 이루어져 이번 기회에 겹치고 덮친 이 모든 질환들을
0: 주님.
1: 이겨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겹겹이 쌓여있는 이 어려움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돌파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이여, 긴급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호흡을 먼저 해결해 주셔서 수술하는데도 하나님이여 좀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세리 예수
0: 아멘.
1: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폐쇄성 폐질환의 호흡이 뚫릴지어다.
0: 아멘.
1: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가 호흡이 다시 시작될지어다.
0: 아멘.
1: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호흡을 편케 만들어 주옵시고 마음껏 하며 참으로 호흡을 하여 수술 받는 것이 진행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시작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0: 주님.
1: 올려드리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다음에 와 있는 뇌경색도 주님 해결해 주옵시고 후유증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온몸이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몸으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0: 주님.
1: 나타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안규영 집사님, 지금 극동방송의 용인동탄지회 부위원장이신데요. 그 아버님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호흡이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어서 뇌경색 치료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러분의 전화,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익명으로 소개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할 찬양 한이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믿음 더욱 주소서. 한이 음성으로 보내드린 구주 예수 이지암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샵 392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또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9507번님께서는 어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 따님이 피검사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다고 올려주셨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이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뭐 절반 넘게 떨어졌고 간 수치도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만 그 병이 있는 또 이제 몸이 안 좋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도 사실은 참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1: 아유, 너무 안타깝죠.
0: 그렇죠.
1: 참 이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울 텐데 참 다행입니다. 예. 9507님.
0: 그렇죠.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는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1: 네.
0: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0: 주님,
1: 우리 9507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따님의 피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제 딸의 온몸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0: 아멘.
1: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부모의 마음이 힘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늘의 복을 받아 딸의 모든 삶이 더욱더 복을 얻고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목적대로 사명대로 잘 살아가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꿈꾸고 소망하는 바를 잘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지금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내 그런 기도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해 주심으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건강의 문제로 안타까운 것들은 빨리 빠르게 해결해 주옵시고
0: 주님, 아멘.
1: 다들 건강해져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대대로 복을 받는 영적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하며 앞날의 문제로 걱정하는 것도 주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0: 아멘.
1: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또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우리 성심교회에서 올려주셨습니다. 3233번님, 이 성심교회 이제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고 기도해 주세요.

0: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역시 9215번님도 항상 올려주십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이 건강하고 능숙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또 업체에서는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 7월에는 이제 충분한 일거리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실 때 아, 이분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얼마나 또 간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성심교회 얘기를 보니 저도 한 10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거든요.
0: 아, 그러셨죠.
1: 건축할 때 보면
0: 예.
1: 보니까 참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또 아쉬운 것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참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0: 예.
1: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3233님, 교회 건축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이게 부흥의 시작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0: 예.
1: 꼭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0: 예.
1: 3233님의 간절한 기도, 성심교회 건축의 문제,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 이혼이 하나님이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건축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어떤 불순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분위기로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하나님의 어떤 재정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게 해주옵시고
0: 주님.
1: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해주옵시고 끝까지 서로 건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합쳐 이 일을 영광스럽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이 성심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건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모두가 다한 마음이 되어 이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0: 주님.
1: 또 하나님의 좋은 건축업자도 만나게 도와주셔서
0: 아멘.
1: 최선을 다해 정성껏 건축하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0: 아멘.
1: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9215님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도 지금 들어주시옵소서.
0: 주님.
1: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가정에 강력한 복을 주옵시고
0: 아멘.
1: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프리랜서 일하는 과정이 항상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남편에게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더하시고 능력 있게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일감이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단한 번도 일이 끊이지 않고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에 하나님이여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참으로 능력이 발휘가 되어 점점 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가 올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제 소망의 기도를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참, 오늘은 그 건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와닿네요, 목사님. 특별히 또 건강, 그리고 관계 이런 제목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암 환자분들 치료받는 이야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지금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짧은 권면의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또 우리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0: 아멘.
1: 네.
0: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신실하게

0: 정말 미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소망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는데요. 기도의 제목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용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월 8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에 약 9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가 석방되자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환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미국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한미양국의 목회 현장을 직접 나누는 상호파송 교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교계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자발적인 영성 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위원회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에 약 9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가 석방되자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환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 최진영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연대가 이뤄낸 결실이자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회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인권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압박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외교적 만남의 최우선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정삼 공동대표 역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자유를 빼앗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미국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한미양국의 목회 현장

0: 상을 직접 나누는 상호파송 교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문서로만 맺는 협정을 넘어 세계교회와 깊이 동역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우하이오 연회와 함께 6주 동안 목회자를 서로 파송하며 사역 현장을 나누는 코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국 목회자 7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측 목회자들은 미국 교회를, 미국 측 목회자들은 국내 사역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동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과 방문단은 지난달 미국 현지 연회에 직접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양국 교회의 선교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김성복 감독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온 선교 협력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세계 교회를 배울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연회 대표단은 형식적인 문서와 구호에 머물던 기존의 소극적인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과 목회 현장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소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류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의 교계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지킴 시민연대는 어제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정치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도심 중심 상권의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시민안전 위협과 다음 세대 교육환경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법원의 항소심 선고 전까지 만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와 추가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자발적인 영성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등 백석학원 산하 목회자들과 일반 학과 교수 100여 명은 지난 3일부터 충남 천안 백석연수원에 모여 6박 7일 동안의 집중 영성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메마른 지식 위주의 강단에서 벗어나 교수들이 스스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실제적인 복음의 결실로 이어져 백석대에서는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학생을 전도해 올 1학기에 24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동민 백석대 신학부 총장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지식 이전의 영성으로 교계의 분열을 극복하고 상호 배려와 융합을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위원회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한교총은 조직 내부 정비와 더불어 한중 기독교 교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동안 막혀 있었던 대중국 공식 선교 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도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교단 연합대표단은 다음 달 16일 명성교회에서 광복 8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등 주요 연합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시작했지만 오후에 접어들며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기온은 상승세를 보여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 이르겠고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 30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아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

귀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0: 마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여러 경로 가운데 화물이 오갔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양강도 인근의 13군데에서 밀수 활동이 감지됐다고 하죠. 앞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북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 제재가 있는 만큼 감시망을 피할 요량으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몰래 오간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촘촘한 감시 속에 그 눈을 피해 물자를 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뇌물과 거짓이 난무할 수 있는 억압과 폐쇄된 환경 속에서 우리 북녘당 가운데 참 진리와 자유가 선포되고 그 주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까지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보혈의 능력이 북한 땅에도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퇴근하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요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북한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누리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가봐야겠습니다. 맞아요. 8041님. 요즘 여러 소식을 듣다 보면 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죠. 그 가운데 오늘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그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8041님께 오늘의 그 첫 선물 함께 할게요. 이 시간에라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지 않아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8958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운전 중에 우리 안전운전 하시면서 귀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안성에서 배달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북한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음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신 우리 성남에서 참석하신 0543님 감사합니다. 0680님도 저희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인천에서 방송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른 그 은혜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와, 이미 작은 그 통일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소망을 품는 게 이미 그 공동체에 있더라도 갖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기도까지 그런 마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0680님 보내드릴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0084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무얼 하며 또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썸머 스페셜 이번 주부터 북한 상식,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그 땅에 대해서 한 뼘 한 뼘 또 특별하게 알아가 보는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상식으로 이렇게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이천에서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 2772님, 또 하얼빈에서 와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신 분, 그리고 전주에서도 와주셨는데 의정부에서도 오셨고요. 아, 오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이 지역과 관련된 퀴즈인데 아직 여기에서는 이 정답인 이 지역에서는 출석 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계시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상식 퀴즈에서도 처음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식,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요거를 그래도 많이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관식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준비한 보기를 같이 내어드리면서 요 정답에서 출석 인사를 같이 보내주시면 그래도 한 최소 그 첫 다섯 분께는 이곳에서 보내주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선물 같이 꼭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 1번 울산, 2번 제주, 3번 광주. 평소에 여기서 그래도 많이들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여기입니다. 날씨도 자주 전해주셨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가신 건가요? 울산, 제주, 광주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가장 조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곳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그 두 뼘 상식 퀴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서 가장 적게 계실지. 이곳으로 우리 여름 맞아서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울산일지, 제주일지, 광주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신청 찬송으로 문자 보내주셨던 찬양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할게요.

신청 찬송이었던 오신실 하신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살고 계신데 그 가운데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직 못 찾았어요. 1번이 울산, 2번이 제주, 3번이 광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5171님,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대전은 제가 보니까, 500여 명이 계신 거 보니까, 뒤에서 다섯 번째, 우리 앞에서 12번째. 그래도 500여 명이 계시대요. 그리고 0906님도 도전을 해주시면서 극동방송으로 태교 삼아서 보혈 찬양을 듣고 있는데 아이가 오늘 첫 찬양에 크게 태동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북한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와 함께 우리 보혈 찬양,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답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까지만 정답을 받아봤어요. 정답은 이세 가지 북이 울산, 제주, 광주 중에서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조금 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울산. 그러니까 제주가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 울산이 4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요. 광주는 그래도 10위예요, 10위. 500여 명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 첫날 나눴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3만 명 안팎의 인원 가운데,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명 안팎의 인원 중에서 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적은 인원이죠. 그 가운데 또 선물 당첨자를 몇 분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퇴근 중에 보내봅니다. 정답이길 바라면서 제주! 라고 해주신 우리 새싹회원 6642님 같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원에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싹회원이신데 그동안 참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싹회원만 선물을 받으시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아닐까요? 하시면서 9318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랑도 한 번씩 나누면서 그 마음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제주도만 보내주셨던 1541님.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 아직도 제가, 제주에서 보냅니다라고 보내신 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주에서 보내실 때, 제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제주인 줄 알거든요. 제주에서 보냅니다라고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혹시나 제가 놓친 우리 제주분이 계시다면은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고요. 오늘 지금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상식은 오늘은 그두 뼘씩 좁혀가는 또 시간 드리니까요. 두 번째 상식까지 바로 함께 할게요.

월요일과 수요일 우리 지금 이곳에서 어디에 살고 계실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가장 먼저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살아요? 라고 묻잖아요. 그 가운데 어디서 왔나요? 고향 이야기.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이 또 북녘의 곳곳이겠죠. 함경도, 양강도, 평안도, 황해도, 평양, 남포, 기타 등등. 그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인데요. 가장 많이 오신 그 고향이 어디일까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 고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오셨거든요. 이것도 보기까지 내어드려야겠죠.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평안남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평양에서 많이 오셨을까요? 양강도인 것 같아요. 8845님 보내주셨는데 양강도가 2위입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꼴로 양강도에서 오셨고요. 신의주로 찍어봅니다. 우리 주관식으로 냈어도 많이들 맞춰주셨을 것 같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 고향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철원입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와서 제주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두 번째 상식을 도전해주셨어요. 1번 평안남도인 것 같아요. 평안남도를 도전해주셨고요. 한 분은 평양이라고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도전,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나왔을지를 볼 수가 있어서 힌트가 되지만, 헷갈릴 수 있는 힌트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우물정 1069 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있어요. 와, 8224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몇분더 계세요. 3199님, 정답!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이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저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온 그 탈북 뉴스를 보시면, 위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요렇게 오신 분들의 뉴스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요 아래쪽, 북강원도나 저 황해도 쪽으로 오신 분들은 뉴스가 가끔 보시죠. 이게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살고 계셨던 대부분의 고향.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신 간증이나 아니면 뭐 접하신 콘텐츠 가운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평양이라고 답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함경북도도 많으시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준비한 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으로 점심부터 은혜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오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906님 반갑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북한 선교를 꿈꾸고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에서 제주 앤팜 제주 청사 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마지막으로 그 도전을 받아보면서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탈북 아이들 합창을 가르치면서 함경도 출신의 아이들과도 함께했던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5770님. 정답 함경북도인가요? 하셨는데 정답이 함경북도가 맞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군가를 만나면 물어보는 게 어디서 오셨어요? 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서로 마주하고 나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고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오늘의 상식, 정답은 함경북도.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이 10분 중 거의 6분이 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강도가 5분 중 1분, 함경남도가 10분 가운데 1분, 10% 정도 되고요. 아까 부모님의 고향이 개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개성의 고향인 분들이 0.1%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참 좋아요 하시면서 2234님 정답이랑 같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도전해주셨던 이렇게 북쪽이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밀수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또 북한에 있는 북에 있는 주민분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기가 쉽고 외부 문화를 접하기가 쉬워서 탈북을 결심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퀴즈 풀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 3시경에 일어나 극동방송에서 자주 간증을 들었는데 여기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2739님 와, 이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답을 보내주신 우리 8105님은 내일 다시 도전해주세요. 북한 땅에 자유의 복음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7750님 아멘. 이렇게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기도의 한 줄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우리 당첨자분들은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오늘의 상식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함경북도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과 책임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였고 그 교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고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교회와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모든 교인들이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서 혼란에 혼란만 가중되는 일도 있었고 또 성도들은 서로에 대하여 이기적이었고 급기야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원인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자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올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과 사역의 기준으로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아버지는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한테 참 불만이 많으셨고 저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아버지의 기준만큼 제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기준만큼 저의 행동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불만이셨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해내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성취하기에는 참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저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가까이 있기도 싫었고 말도 걸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집은 서울이었고 춘천에 있는 백이부충대로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군대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굳이 춘천까지 차로 태워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군대 가는 것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아버지랑 그 3시간 차를 타고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시트를 끝까지 뒤로 제끼고 누워서 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가면서 아버지는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군대 가는 게 너무 짜증나서 잠도 안 왔는데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자는 척을 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또 이제 몇 가지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막 뭐를 해라, 뭐를 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헤어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이제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부모님들은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옮기다가 그래도 이제 헤어지니까 인사는 해야 돼서 인사를 하려고 아버지를 딱 봤는데 그 아버지 눈에 딱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분입니다. 아버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으면 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상대방 멱살을 잡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참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운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운동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골프를 잘 치셨는데 한 번씩 필드를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는 우리 온 식구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이겼구나. 오늘 졌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긴 날은 뭐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없던 용돈도 막 나오고 막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농담도 하시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고 들어오는 날에는 찬물을 갑자기 확 끼얹은 것 같이 집안이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뵈면 아버지가 이제 골프도 치시고 바둑도 두시고 또 고스톱도 치시고 이렇게 당구도 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 자체를 좋아하신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겨야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급의 실력도 이렇게 갖추셨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글도 하고 홀인원도 하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막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패가 뭐라 그럴까요? 트로피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직전까지 하셨던 게 이제 당구인데 당구 4구 800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스톱도 잘 치셨는데 손바닥에 한 장씩 붙이고 그렇게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오직 이기기만 원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입대하면서 가면서 아버지의 눈에서 그 고여 있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같이 울었는데 제가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의 저 눈물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첫 번째 의미가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다그치고 그렇게 매정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이 그 모든 이유가 아 사랑이었구나 이걸 제가 이제 알았던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같이 울었던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딱 느꼈는데 느끼자마자 아 내가 저 사랑 알고 있었구나. 이게 제가 그 마음에 느껴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제 아버지가 저한테 대했던 여러 사랑의 모습들은 좀 잘못된 방법도 있었고 또 잘못된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또 한동안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겁니다.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아버지가 다큰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이 굉장히 강렬했고 또다큰 자식의 그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또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한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를 33년 하시고 교관 선생님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시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시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셨거든요. 출근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아버지는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단 한마디도 아, 출근하기 싫다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그 눈빛 또 말투 그리고 표정에서 심지어 걸음걸이에서 야, 오늘 진짜 출근하기 싫다 그런 마음을 확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그 아버지가 그렇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결정을 딱 내린 게 있습니다. 이거 일찌감치 결정을 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학교 선생님은 아니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너무 출근하는 걸 괴로워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라도 그 마음을 고쳐 먹었어야 됐는데 그 마음을 고쳐 먹지를 못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 출근하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출근 안 하신 적이 없었던 그 이유를 결혼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출근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 번도 출근을 거르신 적이 없었던 그 이유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직장을 때려치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이유, 소위 더럽고 치사해도 계속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는 가족들의 삶과 생활이 다 고스란히 얹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모든 고통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또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감과 부담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부담감이 제 마음 가운데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뭐 이 시대에 계시는 모든 가장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가장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릴 때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수십, 수백 가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단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갖춘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를 생각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큰 자식을 향해서도 얼마나 무한한 책임감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단점과 결점을 열거하자면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큰 사람과 그 큰 책임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대상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이유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대상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나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에 혹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해주고 또 나에게 그런 큰 책임감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은 신실하고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2차 전도여행 때 들리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를 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긴 시간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에너지를 희생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시작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얼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니 그 문제들은 하나같이 다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분파를 나누고 파당을 나누어서 싸운다더라. 교회 내 어떤 성도는 자기의 계모와 결혼을 했다더라.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 못해서 밖에 나가서 서로 고소고발을 일삼는다더라. 또 이혼과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문에 대한 문제, 또 예배가 질서가 없다는 문제, 또 성찬을 행하면서 함께 먹고 또 마실 때에 예배를 늦게 오는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다더라 하는 이런 한심하고도 아주 답답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산재해 있다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한심하다 못한 황당하기까지 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첫 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쓰지 않고 먼저 겸손하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고 계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에 쭉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한심하다 못해 황당하고 답답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안타깝고 어쩔 때는 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쓰기에 앞서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의 그 초반부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의 마음과 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전혀 내 일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꼭 내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나의 열정을 쏟고 나의 사랑을 쏟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또 힘들어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삶을 살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대상에게 무한한 사랑의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열정에 사로잡히고 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와 같이 공동체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공동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만 잘 되면 다른 누구가 어떻게 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나만 잘 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비정하고 정말 살벌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비정한 세상에 교회마저 사랑과 책임의 마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또 교회가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가지고 치유받고 위로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손가락을 하나 다치게 되면 그 손가락이 하는 일은 다른 손가락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다친 다리를 잘라내버리고 내던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각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혀를 깨무는 일이 있죠. 그러면 혀가 야, 벤치 좀 갖고 와, 저 이빨 뽑아버리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리를 헛딛거나 아니면 걸려 넘어져가지고 얼굴이나 무릎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몽둥이 좀 갖고 와, 저 쓸모없는 다리 몽둥이 분질러버리게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지체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실수하여서 상처를 입히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몸에서 떼어내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던 공동체는 한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각각의 부분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바로 내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울산 산상교회가 서로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의 공동체에는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저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또 저 어르신들 때문에 답답해 죽겠네 이런 말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떨 때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의 신앙이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지 보여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만을 생각하느냐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형제들 많은 분들 계시는데 형제들 가운데는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형제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가족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생각하면 늘 걱정하고 또 필요할 때 뭔가 돕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미성숙합니까? 당연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깊이 생각하고 꼭 그 일이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당연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혼란함을 겪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이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다 합니다. 다른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배려하면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지는 가장 확실한

0: 확실한 그 삶의 태도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배울 필요가 없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는 아주 뚜렷합니다. 그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항상 스스로의 부족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늘 성장하고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4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 이것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그 문맥에 맞게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은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교만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네 종류의 개파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개바파는 베드로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파에 그 이름 지어진 그 사역자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사역자를 막 지켜 올렸고 막 인정했습니다. 근데 다른 파의 그 사역자들은 다 업신여겼습니다.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또 그 부족한 점들을 정확히 확인도 안 해보고 다 꼬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이 하여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 것이지만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행동의 패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울산 삼산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6년도에 전반기를 마치고 이 후반기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갈등과 분열의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였고 누군가에게 실망하기도 하였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고 또 누군가와 어색해지기도 하였고 또 누군가가 말도 하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이 하반기에 첫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을 또 사실을 또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 공동체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연약한 점들이나 혹은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덮어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준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과 진실과 또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올해 이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세워진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58국에 8411번 지역번호 052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윤선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심었고요. 하나님 저 전파 선교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주시는 게 없어요? 막 이렇게 원망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이 형편에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기적을 이렇게 딱 부어주시니까 온전하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망설이는 그 시간에 망설일 게 아니라 먼저 심으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탄을 거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반드시 상대케 하신다는 거 저는 믿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2: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삽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논리이자 진리입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귀한 사역이죠.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짧은 글 50원에 샵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부분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한번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떤 날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찬양 내가 오늘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날씨 상황 그리고 신청곡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 비는 참 좋네요. 예, 성령의 비,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네, 대부분 지금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씨 대부분이시죠. 후텁지근한 습기 찬 날씨에요. 충남 서산 하늘에는 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라고. 대구 마치 홍해강 가를 때 바람으로 가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불고 있다고요. 2705번님의 신청곡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천안도 그렇고요. 밀양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분다고요. 포항 습하지만 신선하게 바람 부는 날씨. 3533번님도 오셨습니다. 김기석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11 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요.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자,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흐린 날씨라고 6203번님 오셨고요.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 보슬비가 내립니다. 새끼라 좋아요. 6403번님. 광야라는 단어를 쓴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광야에서 있네, 광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 이름은 광야를 지나면데 이게 다른 곡이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를 신청하신 건데 다른 글로 쓰신 건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거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2046번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 비가 온다고 2842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대구 흐리고 비는 안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손님 대기 중에 새끼라 매일 잘 듣고 있고 영혼을 깨워 바짝 정신 차리고 안전운행 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6150번님 우리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정말 비가 오는 날씨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전남 광양 흐리고 보슬보슬 운전 중에 멈췄다가 보낸다고요. 1404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광주에서도 성령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6820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에서 신청하신 2842번님의 신청곡

정자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곡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제목으로도 주셨지만 아마 이 곡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이라고 하신 6403번님도 이 곡 신청하신 것 같고 대구의 6150번님도 이 곡이죠? 신갈 밖에는 세상의 목마름을 적시는 비가 안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8282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고 대전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 남편이 택배기사라 고생이 많은데요 916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8898번님 우리 평택에 계신 권사님 맞죠? 광야를 지나며 신청하셨고 8958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다른 소화는 못해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 후덥지근하다고 목포 용해 주안교회 김상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은 빵긋 해님이라고요. 또 5319번님도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0: 내용. 아빠가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딸의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빠는 돼 있는 상태고, 제가, 근데 딸은 지금 아빠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딸에게 전화해 볼게요. 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임주은양.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임주은양. 맞죠?
1: 네, 맞아요.
0: 와, 전화를 바로 받네.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혹시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 온다고?
1: 네, 들었는데 자세히 어떻게 뭐 하는지 잘
0: 뭐 하는지는
1: 모르겠어요.
0: 잘,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알려줄게요. 예. 지금
1: 네,
0: 중학교 3학년 맞아요?
1: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에요?
1: 저 나주 살아요.
0: 나주.
1: 네.
0: 전라남도 나주.
1: 네.
0: 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1: 지금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0: 아,
1: 전화
0: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큰일 났네. 라면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먹다가 받았어요? 다안 먹었어요?
1: 아직 좀덜 먹었는데
0: 예. 네.
1: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어디
1: 네.
0: 편의점에서?
1: 아니, 친구
0: 친구
1: 집에서요.
0: 집에서. 학교는 오늘 끝났어요?
1: 네, 끝났어요.
0: 끝났어요. 그렇구나. 시험은? 기말고사는?
1: 아, 기말고사 봤는데
0: 네.
1: 좀 망해가지고.
0: 망해가지고. 아유,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 예.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2학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방학이겠네요. 교회. 아니. 학교 방학.
1: 아, 네, 맞아요.
0: 그쵸. 극동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1: 네,
0: 극동방. 들어봤어요. 방송도 들어봤어요?
1: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0: 어떻게 아빠랑 같이?
1: 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극동방송으로 우리 주은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예, 당첨돼서 전화를 한
1: 아,
0: 거고, 선물 좀 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1: 네.
0: 아빠가 우리 주은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1: 우와.
0: 사연을 줬더라고.
1: 우와.
0: 우와, 그니까. 무슨 사연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연 당첨됐으니까, 선물을 내가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커피, 견과 세트,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아, 근데 주은이가 좋아할 만한 게막 이렇게 좀 한정돼 있긴 한데, 어떤 거 그럴까요?
1: 저 두부밀 쉐이크요.
0: 두부밀 쉐이크, 아우, 좋다, 좋아. 쉐이크.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신청했잖아요.
1: 네.
0: 아빠한테도 뭐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한테는 뭐 선물하고 싶어요, 주은이가?
1: 아빠한테 소곱창이요.
0: 소곱창.
1: 네.
0: 이야,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1: 네.
0: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아빠 좋아하실는지 한번 물어볼까? 예. 아버지, 아버님,
2: 네,
0: 어떻게
2: 여보세요?
0: 소곱창 괜찮나요?
2: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아빠 좋다고 하는데,
1: 우와, 네.
0: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혹시? 알고는 있어요?
1: 알고는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네.
0: 아빠 옆에 듣고 있었어, 아빠.
1: 아, 진짜요?
0: 아빠가 듣고 있다, 지금.
1: 우와.
0: 아빠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1: 아빠, 안녕.
2: 좋아.
1: 아.
0: 아빠 안녕. 아, 역시 중3 맞다. 중3 맞네. 자, 우리 주은이가 그 극동방송도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1: 네.
0: 아빠랑 엄마랑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데 주은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1: 아니, 약간,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서
0: 네네.
1: 좀 늦게 늦게 자느라 좀

0: 주말에는 수면 보충하느라 좀.
1: 아, 수면 보충이 또 있었구나.
0: 네, 못 갔던 것
1: 오케이,
0: 같아요.
1: 오케이. 자, 근데 그게 1년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응? 수면 보충을 1년이나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아빠. 예. 네.
2: 네.
1: 아빠, 우리 주은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주은이 잘 들어봐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있대. 예. 네. 자, 아빠.

0: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줬듯이 너도 너의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조은아. 아빠가 사랑해.
1: 나 사랑해.
2: 아, 그러니까 자, 우리 혹시 주은이도 아빠한테 좀 사랑해 말고도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어요?
1: 살짝 있어요.
2: 살짝 있어요? 그럼 살짝 네. 한번 해볼래요? 아빠한테?
1: 네. 네. 네. 아빠 근데 내가 네?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나를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좀 잘 나갈 건데 그래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0: 그래.
2: 와, 우리 주원이 똑 부러진다. 와우. 주은이 멋지다, 멋져. 응? 안 나간 건 아니구나, 주은이가.
1: 네, 나갔는데.
2: 살짝 나갔군요.
1: 네.
2: 살짝 나갔어.
1: 네.
2: 자, 이제 시험도 끝났고, 수면 보충도 1년 동안 좀 했고.
1: 응? 네.
2: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은이?
1: 네.
2: 그쵸?
1: 좀 나가고 올게요, 네.
2: 그렇지,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같은 것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거 참여해봤어요?
1: 참여 한 작년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2: 작년쯤에 했구나. 올해도 한번 수련회든 여름 성경학교든 한번 해봐요.
1: 네.
2: 거기 옆에 라면 먹고 있는 친구도 좀 데리고 가고.
1: 네.
2: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 다녀요?
1: 한 명은 다니고 한 명은 안 다녀요.
2: 안 다녀요. 네. 아저씨가 그런다고 이번에 싹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이따가 얘기해요.
1: 네.
2: 자, 그리고 우리 주은이가 저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1: 네.
2: 금방 아빠한테 이제는 내가 교회 좀 잘 다녀보겠다,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1: 네.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원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아버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나요? 우리 주은이에게? 혹시?
0: 항상 그냥 주은이가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2: 예, 예.
0: 예, 이번 사춘기나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2: 네, 네.
0: 예, 은혜롭게 잘 지내는 주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우리 주은 자매.
1: 네.
2: 이거 지금 생방송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주은이한테 응원하는 막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2: 우와.
1: 네.
2: 주은이하고 아빠 대화가 너무 이쁘고 뭉클뭉클하다 그러고.
1: 우와.
2: 주은이 화이팅 뭐 이런 문자도 오고.
1: 아.
2: 주은이 주일에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목소리만 들어도 주은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처럼 예쁘고 귀엽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막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근데,
2: 아주 밝은 성격이고 똑똑하네요. 막 이렇게.
1: 감사합니다.
2: 주은이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잘 다니고 여름에 네.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한번 꼭 가봐요. 다시 또.
1: 네.
2: 혹시 주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1: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2: 네네.
1: 저 꽃들도 좋아해요.
2: 꽃들도? 네. 이 찬양 왜 제일 좋아해요?
1: 이 찬양에서 약간 여러 약간 사랑 같은 것도 느껴지고.

0: 것 같아서 좋아해요.
1: 사랑. 오,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0: 네.
1: 그렇죠?
0: 네.
1: 그래요. 오늘 너무 이렇게 인터뷰 잘해줘서 감사하고. 예.
0: 감사합니다.
1: 아버님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이 이제 인사 나누시고.
0: 아빠는요?
2: 보자, 사랑해.
0: 사랑해.
1: 주은이 라면 클 불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0: 괜찮아요.
1: 주은이 빠이빠이.
0: 네, 감사합니다.

마커스 꽃들도 우리 주은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예, 귀엽죠? 요즘 막 이렇게 뭐 MZ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들의 어떤 그 특이한 말투가 있어요, 보면. 아빠 안녕? 뭐 이런, 예, 재밌는, 귀여운 말투가 있는데, 아, 잠깐 느꼈네요, 주은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엽다, 너무 좋다, 기대된다, 응원의 메시지 주셨네요. 7281번님, 도봉구 창동, 새벽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주 덥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해 주셨는데, 이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비가 막 오다가 쉬고 또 오다가 쉬고, 작은 교회에서 6살 손녀 아린이가 새일에 율동과 찬양을 했어요라고.

우리 8239번으로 군산에서 평택에서 비가 오락가락 휴무라 시편 필사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0574번님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친정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저의 간증문을 쓰면서 듣고 계셨다고 94세 우리 엄마 한동수님 하루속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0529번님 순천에서 비 내리고 있다고 4375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논산 또 경주에서 택배 배송 하시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5215번님도 오셨습니다. 공주 시골집에 갔다가 대전으로 가시면서 빗속을 뚫고 가면서 1041번님도 오셨고요. 강원도 속초도 오셨어요. 청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네, 울산에서도 지하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나주 아까 그 우리 주원이 나주였는데 3184번님도 나주네요. 자 고성 경남 고성에서 듣고 계십니다. 6765번님 비는 한두 방울 내려요. 주일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불렀던 찬양들 생각이 난다고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예, 그 옛날 어린이 찬양 이 제목이 뭐였죠? 6765번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제목. 자 아까 우리 72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영혼아.

19년에 방학을 마치고 올해 2월부터 다니면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됐던 분인가요? 7857번님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축하의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곡 메들리로 되어 있는 이 박성은의 곡 여러분께 전하면서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쁘게 고백합시다.

세대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우리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완전한 기도는 없어요.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 내용을 알고 이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기도는 두 파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세 가지,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세 가지, 그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뭘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다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도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그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죠. 자,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아무리 높여도 부족하신 절대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 이름은 십계명에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 여호와를 하지 않아. 그 두려우신 그 이름을 내 입으로, 죄인인 우리가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이 높으신 이름이라. 여러분, 그 이름이 어때요? 그 이름이 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이 거룩이 세 번 나와요. 이 사도 요한은 밤목숨에 유배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당하는 걸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잘못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해요. 막 놀이터로 삼는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즉사합니다. 거기도 여러분 신약에 즉사한 사람 또 나와요. 아침에 죄송해요 즉사한 얘기를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령을 속인 죄예요. 즉사를 해요. 즉사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이 거룩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거룩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도 신비롭고 아름다움이 결합된 경이로움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을 동반한 존경심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태도죠. 자, 우리는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고요. 오점투성이고 감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우리 없어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연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 숭배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장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쉽게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너무 산만해. 하나님에게 고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을 내가 닮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모든 영역에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기도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야. 우리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 앞에 이름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은 없는가?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예배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그 일이 기도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첫 출발은 예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 주제입니다. 자,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된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악이 범람하고 마귀가 활동하고 부조리한 삶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는 일이라. 이제 완성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ADHD가 뭔지도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공황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해요. 정신적 질병이. 이 문명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의 범죄 역시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조직이 세계적이에요. 마약이 세계적으로 지금 막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AI 역시 무엇보다도 윤리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성의 문제보다도 더 가속도로 발전시키는 일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AI 역시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전쟁 무기와 연결시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를 갖게 되겠죠. 이전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래는 어두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다스리,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는 정치적 면이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악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권력 지향적이에요. 권력 투쟁이에요. 힘이 약하면 피해자가 되고 힘을 가진 자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들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공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킨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

돌아갈 곳은 우리의 홈, 진짜 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정류장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긴 여정에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은 백성들,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왕국의 주인으로 사는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까지 확장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가 응답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문제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이 끝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끝이 나는 순간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오늘 현실에만 멈춰 있지 않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가면 엄청납니다. 나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라는 이 기도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도 너무 우리 안에만 너무 이 울타리를 좁으면 그것도 굉장히 협소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를 경계합니다. 이기적 기도가 자리를 할 곳이 이 주기도원에는 없어요.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열방, 온 민족,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망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은 마치 무슬림들이 인샬라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팔 비틀기 그래요. 하나님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나 죽는 거 보실 거예요.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계속 굴복시키는 작업, 그런 면에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온 인류의 죄를 쓸어 담은, 그래서 그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끔찍한 일이죠.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이나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투를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마침내 주님은 위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원함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자 하는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내 필요에만 급급하면 기도는 좁아져요. 기도가 좁아지면 내 기도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집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고집. 그래서 우리 다 한 고집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자아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죠? 요즘 한 두 살만 돼도요, 막 그 자아가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집 때문에 뺑뺑이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피워봐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갈수록 혼란스러워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별일이 다 일어났고요.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그 악재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잖아요. 그림으로 치면 완전히 망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어요. 근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어요. 그야말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요셉에게는 최고의 찬스죠. 내 인생을 그렇게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이 형들,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한번 본때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숱한 세월 동안 그가 받았던 상처, 아픔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당한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인생이 꼬이고 몇 번 꼬였는데도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GPS가 분명히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만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더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상황만 보면 형계증이 일어날 거, 가까이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내 인생이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기에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힘을 가진 자들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억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다가 더 망가지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우리가 물러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부딪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은 뭘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100%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그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0: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앞에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뜻 위로 걸어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마커스의 이 몸의 소망 무행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양을 메들리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Way Home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으로 같이 걸어가기 오늘 서머 스페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같이 걸어가기 이 시간에는 평소에도 찬양 위주로 함께했지만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에 서머 스페셜 시작됐죠. 코너나 멘트를 줄이고 시원하게 찬양을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또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싶으신지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0524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메들리로 함께합니다.

0: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같이 걸어가기, 앞서서 함께한 곡은 지선의 충만, 이어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요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많이 신청하는 곡이기도 하죠.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올려드렸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포힘의 영어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0: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같이 걸어가기, 벌써 오늘 순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경미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들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예수님 올려권 받아 주시옵소서.
1: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 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도 조만간 비가 내릴 듯 하고요. 각자 선호하는 날씨가 있기도 하고 또 무얼 하기에 좋은 날도 있습니다. 가령 야외 운동을 하기에는 맑은 날이 좋다든지 뭐 이렇게 말이지요.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입니다. 바깥 날씨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날씨가 좀 흐릴지라도 그래도 그때도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먼저 함께 하신 세 곡의 찬양, 박중호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다윗의 노래가 부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방금 들으신 옹기장이의 성도여 다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날들로 채워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바깥 날씨가 좀 바뀔 순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의 찬송을 함께 할때또 함께 따라 부르시고 음미하고 묵상하시면서 귀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부흥 2000, 그리고 어노인팅의 여호와의 영광을, 그리고 레위지파의 찬양으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세곡더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태식의 나는 가난해도 부요해도, 그리고 유효림의 나 주의 믿음 같고 들으셨어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계속해서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세 곡은 바리톤 김주택의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영어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강명식, 조준모, 한웅재, 이길승이 함께 부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습니다. 새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78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들려주시는 찬송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845번님께서는 저녁 먹고 누룽지 만들며 듣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화가 잘안 되셔서요. 문자 참여는 처음으로 하네요.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 이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새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축복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짐니의 오신시라 신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용은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막힌 삶을 돌파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꼼짝 달싹도 못하는 내 힘으로 어떤 출구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꽉 막힌 내 모습은 저 유리상자 안에 갇힌 3살짜리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모든 문이 꽉 막힌 인생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아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 어떤 인생에게는 원치 않는 인간의 관계 속에 상처되고 어그러진, 그래서 뭔가에 갇혀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들. 우린 저마다 나만의 유리상자에 갇혀서 거길 빠져나와 보려고 내 경험, 내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단 1cm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때때로 우리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노아의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홍수, 40일 밤낮으로 이 지구에 비가 내렸어요.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괜찮았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째 사방이 꽉 막힌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말죠.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얼마큼 바빴느냐?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총 8명이거든요. 그들은 방주에 있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방주 안에는 동물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동물들이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고 습성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밤낮 없이 이 동물들에게 모든 걸 맞춰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그 많은 대소변을 처리할 것도 마땅치

많지 않은데 그 안에 냄새는 진동할 것이고 또 먹이는 계속 줘야 돼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피곤에 지쳐 골아떨어졌다가 눈을 뜨면 정신없이 하루의 일상이 또 반복돼요. 창조 과학자 가운데 존 우드 모라페 박사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8천 종류의 한 16천 마리의 동물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양의 동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다 보니 그들은 위로받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주에 들어간 지한 8, 9개월쯤 됐을 때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창문을 열어봐요. 근데 이미 물이 막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저기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까마귀가 날아가서 어딘가 앉아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무언가를 쪼아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널려 있는 시체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노아가 이때부터 비둘기를 세번 날려 보내게 되죠. 첫 번째 비둘기는 날아가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지친 날개를 늘어뜨린 채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노아는 아직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저 멀리서 파닥이는 날개짓 소리와 함께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잎에는 어디서 방금 딴 듯한 아주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 어디에선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새로운 삶의 터전,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의 가족은 밤낮으로 정말 동물들과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도 잠수함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병이 있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잠수함에 근무를 하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들을 많이 앓는데요. 노아도 방주문이 열릴 때까지 1년 10일 걸리거든요. 얼마든지 1년이 넘는 시간에 그는 그 방주 안에서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걸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한가롭게 이놈의 홍수는 언제 끝나지? 우리가 이제 홍수 끝나서 밖에 나가면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이런 허상을 생각하거나 상상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할 여력이 없이 그는 너무나 바빴어요. 이 동물들의 먹이를 주면 곧바로 또 물을 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그 배설물을 쳐야 되고 또 그렇게 너무 지쳐서 잠이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뭔가 할 일이 생기고 말 그대로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같이 생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공허함이 생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이 때때로 삶이 꽉 막혔을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상상하고 한탄하느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상황이 저절로 역전되거나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노아처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집중해야 할 것,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막힌 길을 여는 것이다. 물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같이 그 일상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푸념을 하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난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지? 이런 푸념을 늘어놓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바쁜 일상,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하루의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생각 갖거나 품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시각적 초점이라고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합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장 집중해야 될 일거리나 목표 하나를 줘서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슬럼프나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이 효과를 시각적 초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나 좌절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체념하고 있는데 이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각적 초점에 갓 태어나 100일도 안된 아기에게 엄마로서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이 엄마가 몰입하게 함으로 자신이 당한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는 일. 이게 시각적 초점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를 슬럼프나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는 힘이 되고 길이 되더라. 스위스의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크사비에 로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8년도에 그 태평양의 한 무인도 섬에서 내가 홀로 300일을 견뎌보겠다라는 프로젝트에 도전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도구는 단두 개. 풀이나 나무를 벨수 있는 긴칼 하나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맥가이버 칼, 달랑 이두 개를 주고 무인도에서 300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무인도에 딱 배에서 내리고 나서 배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세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300일을 버티지?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이 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00일을 살아요? 근데 결국 그는 300일을 견뎌내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매일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열매를 따서 당장 또는 다음 끼니를 먹어야 하고 바다에 나가서 먹거리를 구하든지 온통 하루 종일 먹거리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두 번째, 그 젖은 나뭇가지를 마찰시켜서 처음에 어떻게 어렵게 불씨를 하나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매일 꺼뜨리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코코넛 잎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어서 그늘이 되게 하고 눈비를 피하는데 이게 임시로 만든 거니까 바람에 쓰러지고 모에 금방 또 낡아버리고 하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면 또 새로운 코코넛 잎을 가져다가 이 지붕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뭐 해요? 먹는 거, 불씨 안 꺼트리는 거,
지붕 고치는 거.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후딱 지나가니까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매일같이 매달리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0일이 지나 그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막할 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기적의 열쇠를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뜨리는 그런 걸 자꾸 상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열쇠를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속에 기적의 열쇠를 숨겨두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적을 벗어나 보물찾기처럼 기적의 열쇠를 따로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일상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상에서 답을 주시고 일상의 기적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만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거기서 살았더니 나름대로 살만해졌어요, 노예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날 안방 마님의 유혹을 거절한 괘씸죄로 그는 다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미쳐버릴 상황을 잘 버텨요. 어떻게 버티는 줄 아십니까? 그 힌트가 창세기 40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파라오의 신하 중 고위 관리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이 감옥에 오게 돼요. 이때 감옥 측에서 워낙 거물들 정치범 두 명이 들어오니까 요셉에게 이 두 고위 관리를 시중들게 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고위 관리 두 사람을 섬기라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그 관리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그들을 살피고 묵묵히 돕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이게 내가 할 일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오늘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정치범들이 어느 날 석방이 되고 석방된 뒤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그 옛날 그 감옥에서 너무 성실했던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꺼내주기도 하고 훗날 요셉이 총리직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막막함 속에서 그 현실을 뚫어내는 기적의 길은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현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맡겨

우리는 오늘 이 하루의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지긋지긋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애들한테 밥해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나한테 무의미하거나 지루하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그렇게 내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 날 만큼 싫은 일상을 여러분이 그래도 묵묵히 감당할 때, 여러분이 버텨낸 그 일상이 사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캐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탄만 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것에 집중합시다. 그게 막막한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2014년 시리아 내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에 소속된 피지 군인 45명이 테러 단체에 납치가 됩니다. 자, 이 45명의 군인들이 언제 참수될지 모르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요. 군인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기에 갇혀진 그 깊은 감옥에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때 45명의 군인이 뭘 결심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 환경에서 자기들이 뭐 예배도 할수 없고 기도도 할수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그들에게 그들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어떻게 하냐면 45명이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바닥에 함께 눕는 거예요. 그리고 45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옆에 사람의 손을 꽉 쥐어서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옆 사람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45명이 릴레이 침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결국 납치된 지 14일 만에 45명의 군인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석방이 됩니다. 무사히 고국으로 생환한 이 대원들이 전 세계 매스컴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지요.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모습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참 버티고 버티느라고 힘드셨죠. 눈물 날 일도 많았을 텐데 누군가에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보낸 시간도 많으셨겠죠. 도대체 사방이 꽉 막혀서, 아니,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으셨겠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우리에게
그런 고비

0: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러분의 그 상황,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우리의 빈 인생에 더 큰 선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렸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막힌 문도 반드시 열릴지어다. 지난 상반기가 어땠든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환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 은하수 다리 앞에 위치한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그녀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인 사라의 명을 받아서 섬겼던 종이지만 그 사라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이 열렸죠.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하갈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짧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너의 걱정, 너의 삶까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의 가장 깊은, 깊숙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2개월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꼼짝 말아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까지 못했으니까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제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과 수술까지 해야만 했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빚과 재정적 어려움들 캄캄했죠. 한 장로님 와서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됐을까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두 손 두 발을 짚고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매년 새 교육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0: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의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난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함께 하시고 하갈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들과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신앙상담, 교회 추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험난한 외지에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몇 년째 단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선교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사과나무를 보아라. 농부가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큰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요. 수확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머리만 뉘어도 바로 잠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밤에도 낮에도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변함없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편 121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21편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로 오늘 이 밤, 이 저녁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Evening Praise 오늘 밤도 은혜로운 찬양 가득 채워서 찾아왔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벳의 찬양 함께 들을까요?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이어지는 찬양,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Always with me. 띄워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시고요. 제이 워십의 Always With Me,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밤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은요,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드리 아사드가 부르는 Abide with me, 그리고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과 함께했습니다. 오드리 아사드가 부른 Abide With Me 그리고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가 띄워드렸어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던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프 넬슨의 연주 찬양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장서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0: 말했다. 하지만 자유의 지경은 안 좋은 일이 닥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양심 씨는 죽음의 메시지로 여겼다.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세 사람이 하는 말을 몇 마디씩 띄엄띄엄 들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맨소울에 어떤 혼란이 빚어졌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성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들은 말을 전했다. 모두가 자신이 들은 말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이 사람이 전한 말과 저 사람이 전한 말이 완전히 달랐다. 한 사람은 나가서
1: 우리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0: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1: 우리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0: 라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2: 왕자님은 맨소울에 아무 관심도 없으시다
0: 라고 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예고 없이 처형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자신이 하는 말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결과 맨소울은 큰 혼돈에 빠졌다. 왕자의 답을 죽음의 메시지라고 이해한 양심 씨의 말로 인해 대혼란이 일어났다. 온 성이 동요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과거 맨소울은 양심 씨를 선지자로 여겼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왕자를 완강히 거부하고 법을 거슬러 반역한 결과를 마침내 체감하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맨소울을 휩쓸던 두려움이 조금 잦아들었다. 주민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왕자에게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세 번째 탄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3: 위대한 온 세상의 주이시며 자비가 넘치시는 임마누엘 왕자님, 왕자님의 가련하고 불쌍한 맨소울이 왕자님의 아버지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왕자님의 맨소울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저희를 구덩이에 던지셔도 저희는 왕자님이 의로우시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왕자님이 저희에게 어떻게 하셔도 저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로 다스리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가 저희를 붙들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자유하게 하소서. 저희가 왕자님의 자비와 심판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0: 이것은 이전의 탄원서들과 마찬가지로 왕자에게 보내기 위해 준비된 탄원서였다. 하지만 누가 이 탄원서를 전할까? 맨소울에는 선한 행실 씨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성품은 이름과는 정반대였다. 그를 보내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양심 씨가 이렇게 말하며 반대했다.
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요. 우리는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소. 그런데 선한 행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편에 탄원서를 보낸다면 탄원서 자체와 모순이 돼요. 자비를 구하는 탄원서를 선한 행실이라는 전령을 통해 전해야 하겠소. 그뿐이 아니오. 왕자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그가 예적의 선한 행실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왕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소. 오, 옛 선한 행실이 아직 맨소울에 살고 있다고? 그럼 옛 선한 행실로 고난에서 건짐을 받거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소. 옛 선한 행실이 수천 명이 있더라도 맨소울을 구할 수 없소. 옛 선한 행실이 임마누엘 왕자에게 보내는 전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서기관에 설명하자 나머지 두 사람과 맨소울의 지도자들이 동의했다. 이렇게 옛 선한 행실은 배제됐다. 대신 지난번 전령으로 갔던 각성 소망 씨를 다시 보내기로 했다. 각성 소망 씨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 왕자에게 탄원서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 사람들은 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0: 만전을 기하라고 일렀다. 자네가 잘못하면 맨소울은 완전히 파멸하고 말 걸세. 각성 소망 씨는 이번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웃인 눈물 씨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눈물 씨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로 언변이 유창했다. 지도자들이 수락하자 두 사람은 탄원서를 전하러 갈 채비를 했다. 각성 소망 씨는 머리에 줄을 맸고 눈물 씨는 두 손에 줄을 맸다. 두 사람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탄원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그래서 막사 앞에 서서 이렇게 왕자님을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먼저 사죄했다. 자신들의 말이 듣기 좋아서 다시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 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샤다이 왕과 임마누엘 왕자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괴로워했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각성 소망 씨가 지난번 왕자 전하께 누를 끼쳤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 후 각성 소망 씨가 왕자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1: 오, 맨소울이 왕자님 앞에 살게 하소서.
0: 그리고 탄원서를 드렸다. 탄원서를 읽은 왕자는 잠시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이전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효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었은 즉이라는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은 사람은 그 그릇이 깨지면 다시 고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져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상은 유용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소망의 바다에 난 여호와로. 송정미의 내가 주의 신을 떠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에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들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에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가이 펜로드의 Through It All, 스티븐 커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둘 하나하나 5번 쓰시는 분께서 불면증 환우입니다. 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54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청취할게요. 심야 방송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541번님 둘 하나하나 5번님 잘 주무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왕연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중에 첫 번째 사랑, 이번 한 주간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드리고 싶다란 마음으로 이 테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아가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아, 그 사랑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는 사실 엄마의 사랑이죠.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위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어떨 때는 참 본능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또 그 사랑을 새기며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유료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테마 고르고 저도 기도하면서 선곡하는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0: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 이번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크고 뜨겁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꼭 듣기를 원하고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0: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날마다 찾아오는 불안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또 그분과 함께 겸손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지영의 주 하나님 제시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여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준모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바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키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이 평범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삶을 꿈꾸죠.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함의 크기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지만 그게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없는 것이, 고난조차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온하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평안한 사람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평안함 가운데 평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서는 인사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민족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안녕. 모든 일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또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의미인데,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서로의 평안을 또 안녕을 빌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함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지금 내가 갖게 된또 맞이하게 된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늘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 안에서 참 평안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FM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 방송은 저 북녘 땅에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땅 가운데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 참 많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기도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7719 성도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셨다가 거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에 이 시간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잠잠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이 들려지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남과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행복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사 온 한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삼순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7년차 되고 있는 웅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첫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먼저 들어보시죠.
2: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남북 단절의 지속,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 남북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0: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긴 해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3: 저 같은 경우는 북에서 왔으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발표한 걸 보고 엄청 놀랐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5: 통일에 대해서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오늘 수치를 보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치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0: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4: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통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0: 네.
6: 맞아요. 자기 것 외에는 사실 주변을 잘 돌아보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경기가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아파트도 뭐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해야 되고 돈

0: 모아야 되고 하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거나 조금 이렇게 더 통일에 대한 원대한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한 그 통일된 다른 나라, 저 독일 같은 경우 봤을 때도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동독하고 서독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저희가
2: 계속 듣게
1: 네, 듣게
2: 되니까.
1: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2: 그런 영향도
1: 생각합니다.
2: 있겠구나.
0: 저희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너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제각각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비용이나 어떤 걸 가지고 뭐 가르치는 그런 통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념적인 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통일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정치적인 거랑 뗄래야 뗄수 없다 보니까 또
1: 맞아요.
0: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2: 어떤
0: 달라지는 이런
2: 방향도
0: 교육,
2: 달라지고.
0: 네, 이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3: 네,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현재 수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김정은을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어린 아이 시절부터 거의 세뇌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한이랑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2: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두분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통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1: 길게 보면 괜찮은데,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은 어차피 경제적인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통일이 돼서 10년, 20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4: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2: 우리가, 네.
4: 짧게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육상으로 인한 무력 교류나 아니면 혹은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활용을 있어서도 통일은 꼭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하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통일을 원치 않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굶주린 자를 보면 입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한테 네가 옷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당연한 게 아닐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나라가 이제 제3국가, 어려운 국가들 돕는 일을 진짜 잘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정작 우리 동포들을 돕는 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보려고 한번 시도라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들을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은 금방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지금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 주셨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저희 남한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살아온 것 다르고 태어난 것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 한분한 분을 좀잘 섬겨서, 그러니까 북에서 살아온 그분들이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좀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편견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좀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통일은 서서히 올것 같습니다.
2: 우리 한나님 말씀하신 게 행복이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3: 진짜.
2: 그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탈북민 분들을 좀 품고
1: 네,
2: 탈북민
1: 맞아요.
2: 성도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1: 네,
2: 드네요.
1: 맞아요.
2: 네.
0: 교회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자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2: 맞아요.
0: 들었습니다.
2: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신 것 같아요.
4: 북한의 자유를 빼앗기고 촉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널리 알려서 이제 한 민족보다는 인류라는 큰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방법이 됩니다.
1: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동 아카데미를 진행을
2: 합니다. 극동 방송에서 이런 장을 벌써 마련해주신 네. 네, 상황이죠.
1: 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되네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방송을 유일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극동방송. 이거야말로 통일의 굉장한 시작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통일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통일이 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3: 네.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 북한 땅에 정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뉴스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 저 삼순이는 사실 이미 통일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통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북한이라는 땅을 생각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자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0: 한국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치적이고 혹은 불쾌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모두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으로만 뉴스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북한 사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우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20, 30대 남북 간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5: 너와 나의 어울림
6: 안녕하세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국제공항이 심각하게 파손돼 최소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류와 복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 장관의 수녀를 임명하며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킹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브뤼셀 공연에 유럽 전역에서 6만 5천여 명의 팬이 몰리면서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또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K-라이프 스타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로 국제 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 공항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연쇄 지진 이후 전면 폐쇄됐으며 터미널 지붕과 벽면이 무너지고 내부 시설도 크게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자들은 공항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지만 철도망이 거의 없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대부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공항의 장기 폐쇄는 국가 물류망과 지진 피해 복구에도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 대사관도 지진 피해를 입어 청사가 임시 폐쇄됐으며, 건물 곳곳에 균열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사관은 대사관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교민 지원과 현지 정부, 국제 구호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복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임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교민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인 인간발전부 장관에 이탈리아 출신의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인간발전부는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 이주, 보건사목 등 담당하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로, 이 수녀는 차관인 파비오 바조 추기경과 함께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해온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에도 교황청 홍보보서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에 첫 평신도 여성인 몬세라토 알바라도를 임명하는 등 교황청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뷰티, 패션, 문화까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문화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관련 산업 수출은 718억 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수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산업은 게임과 음악, 방송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과거 문화 소비국에서 세계적인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식 음식과 화장법, 패션, 한국어를 배우는 생활문화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한류 4.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와 예술은 물론 관광과 음식, 뷰티 산업까지 아우르는 K컬처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4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 수출도 1,1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앞으로는 세계 문화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국가 주도 해킹의 중심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 자산은 모두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피해는 디파이 서비스인 드리프트와 켈프 DAO 해킹 사건에 발생했으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가 주도 해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 자산을 정권 운영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의 가상 자산 해킹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모두 207건의 가상 자산 해킹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각국에서 모인 팬들로 브뤼셀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면서 이틀 동안 모두 6만 5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팬들로 가득 차 운행 횟수를 두 배로 늘렸지만 만원 상태가 이어졌고 역과 공연장 주변도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은 아리랑과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공연을 기다렸고 일부 팬들은 한복을 입거나 직접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준비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양념치킨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큰 인기를 끌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벨기에 현지의 경찰은 BTS 팬들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 경기보다 치안 유지가 훨씬 수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팬들은 BTS가 음악을 통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유럽 각국 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이른바 K-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신라면과 우동이 주요 식품 코너에 진열되고 있으며 트레이더 조에서는 고추장과 냉동김밥 등 한국 식품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식당과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에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거나 소주와 폭탄주를 즐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포라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마련됐고 최근 미국에 문을 연 올리브영 1호점에는 개장 전부터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음식과 화장품까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세련된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CBS 등 미국 주요 방송들도 올리브영 개장과 K-뷰티 열풍을 집중 조명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일상 속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사회 안전성이 전국 교화소에서 잇따르는 수감자 사망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화소별 수감자 사망 현황은 물론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리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교화소에서는 열악한 급식과 영양 부족, 과도한 노동이 겹치면서 형기를 마치지 못한 수감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봄 모내기 동원 과정에서는 쓰러진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교화소에서는 이 같은 사망사건을 병사로 처리하거나 은폐해왔지만 이번 전면 조사가 시작되면서 책임자들은 하급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감자들을 학대해온 교화소 간부와 안전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간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교화소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교화소 내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라며 그동안 수감자들을 관리해온 안전원들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면서 예약 대기자까지 모집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관광 재개 소식이 나오지 않자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일정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포함한 관광이 조만간 가능할 수 있다며 대기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연기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도 이전처럼 관광 재개 시점을 확정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정부의 공식 승인과 통지를 기다려달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중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관광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던 여행사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예약 대기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한 작가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의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소명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세상 어디에서나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비로소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매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와 챔버콰이어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사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켰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 왜? 거기는 불신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아 저건 저절로 났을 거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대로 따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따로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의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쓴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래서 한국 강단에 대부분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

0: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거기 올라갈 적에는 네 신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났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디모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니고디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 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니고디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 혼자 따로 만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물길러 왔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께서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줄 사람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 다섯 사람이나 모셨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동네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도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역시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부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선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번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한번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또한번 찬양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새 하루를 여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우리를 날마다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네, 오늘 이 시편 113편부터 이제 118편까지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편이요? 할렐 시편. 여러분 이 할렐이라는 말 원래 이제 할랄에서 왔습니다. 할랄. 이 할랄은 빛나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렐 이렇게 하면 찬양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 빛을 보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빛이 밝고 빛이 찬란하고 빛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을 보고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밝다. 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인다. 이것이 뭐냐? 빛을 바라본 이들의 반응이죠. 자, 그래서 할날에서 할렐이 나오고 할렐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가 나옵니다. 할렐루는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그래서 빛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빛 대신 여호와를 보고 온전히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오죠? 뭐냐? 할렐루야. 야 그러면 여호와,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할렐루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할렐루야 시편 시리즈들인데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그 할렐루야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113편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찬양하라라는 말,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말이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그리고 찬양하라가 할렐.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시편을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할렐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절기를 따라 찬양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 때 이 시편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113편, 114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불렀던 찬양이고 그다음 115편부터 118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또 불렀던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쭉 하시거든요. 17절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이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후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이럴 때는 이 할날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13편으로 와서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 시편, 이 할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죠. 자, 이 할렐루야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자, 여러분 여호와의 종, 종은 주인이 있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들이 다 여호와의 종들이죠. 자, 신약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만 종이 아니라 종이 설교를 하니까 또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종종종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종님 이렇게 이제 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다 종들이죠. 종들. 뭐 그렇다고 종놈이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종들이죠. 종들. 종은 주인이 확실한 사람이 종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한다라는 건 뭐냐? 그분의 빛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 빛을 본다는 건 빛 대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빛을 종들에게 보여주실 때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고 또 빛 대신 주님, 그러니까 빛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빛을 경험해야 이게 빛이다, 이 빛이 아름답다, 이 빛이 찬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 풍성해지려면 이 빛 대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에 감격이 실리게 되죠. 찬양을 하며 눈물이 흐르고. 왜 그렇습니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빛 가운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거 여호와의 종들, 종들만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빛을 보고 찬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찬양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다음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찬양하라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건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 야, 찬양하면 좋으니까 너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찬양해가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라고요?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무소불위하심과 또 우리의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하심이 들어있죠. 이 이름을 우리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경험한다라는 건 본질과 성품 전체를 알고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건 단지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성품을 찬양한다는 의미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아주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신에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들에게, 이들이 또 그분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계시받은 이들만이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께 돌아올 즈음에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시원하게. 예전엔 트로트를 들으면서 막 이 아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찬양만 들으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분들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분들이죠. 자, 그럼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2절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제 찬양이 터져나오면 그 찬양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 빛 가운데 가리움을 받지 않고 일평생 그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이거는 여러분, 해 돋는 데는 동쪽의 저 끝, 해 지는 데는 서쪽의 저 끝.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공간, 광활한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2절에는 우리 보고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습니까? 찬양을 받으시는도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해 돋는 데부터 해진다. 이건 공간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니 너는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 대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찬양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여기 보면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랬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해달별들. 각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그 영역만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초월적인 분이죠. 그분의 영광은 무엇보다 높다고요?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봐야죠.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하늘 위에 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야말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저게 제일 높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제일 높아 보이고 저 권력자가 제일 높아 보이고 저 기관이 제일 높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높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아래에서 신음하며 그 앞에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찬양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치지 않고 주 앞에 올려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줘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어느 곳에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빛을 볼 수 있기에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할렐루, 그 빛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곳에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5절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어떻게 해요? 6절에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의 자기 겸손입니다. 자기 비우심. 이게 클라이막스로 나타난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같이 인성을 취하여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분. 6절에 스스로 낮추사 무엇을 살펴요?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요. 여러분, 궁핍한 자는 잘 때도 없고 누울 때도 없습니다. 푹신푹신한 걸음더미에 누웠는데 아유, 걸음더미에 누가 눕습니까? 그 냄새나는 곳에. 그러니까 제일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살피시고

0: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들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시는 놀라우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지도자들, 지도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일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겸손히 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게 이제 불임이죠, 불임. 자,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는 건 사실 힘든 겁니다. 이 아이,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자녀를 낳는 것이 대를 잇는 건데,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놀라운 기적을 크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고통받고 비천한 여인의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죠. 바로 사무엘을 낳은 엄마 누구요? 한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 가난한 자를 어디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 걸음더미에 올리사 높은 자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한나가 마음으로는 이런 진토와 걸음더미에 주저앉은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자녀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역전의 하나님, 가장 비천한 자, 이게 걸음더미 위에 앉은 자, 진토에 앉은 자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다시 113편으로 오시면.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지금 두 모습이죠. 가장 높은 곳에 빛나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뭐냐? 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광대한 온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낮고 비천한 곳,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내려가면 걸음더미 위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갈 담력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시면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먼지와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신 후에 성문 위에서

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은 크고 크셔서 연약한 우리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십니다. 할렐루야.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시인의 권면대로 오늘 온종일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수십 년을 지나오며 여전히 은혜로운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찬양을 오늘 하루 종일 입가에 두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찬양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

찬양하는 자의 삶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으면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요. 내 삶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그럴 때만 기뻐하고 그럴 때만 행복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해서 재미도 없겠지요.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찬양하는 자의 삶이 기름지고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 써머 스페셜 찬양으로 함께 하시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우물에 생수가 가득 차서 만족하길 원하시지요.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노력하지만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에게는 항상 목마름의 우물이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서 지금이 좋다 하다가도 금세 이것만 더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의 우물을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가져가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가람이 영적인 생수로 채워져서 충만해집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고요. 주 앞으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찬송 나누면서 찬송 썸머 스페셜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찬양하는 삶을 사모하시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귀한 찬송이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옆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찾아온 시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몰라큘 라이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화학 용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 단어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초기 때 사람들은 비대면에 열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더 편하고 능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고 교인들도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3, 4년이 지나니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는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몰라큘 라이프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최소한의 인원만큼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시대에 맞춰 소그룹 모임을 지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지표가 높고 이탈자들도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찾아온 몰라큘 라이프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동시에 작은 그룹으로도 모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불신자나 새신자를 초청할 장을 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 서로의 은혜를 나눕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께로 한 걸음씩 테너 송금섭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최고의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금방 시들어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욕망을 억제하며 애를 쓰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의 어느 상과 비교도 안 되는 값지고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값진 면류관 받기까지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분과 열정이 동기부여가 될 때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진정 대단한 사람은 느낌이나 감정, 열정을 넘어 사명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오늘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큰 일을 이루게 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에도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는 그 걸음, 담담한 순종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아름다운 결과물이 빚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뜻밖의 은혜를 누릴 날을 기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과 욕심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악의 세력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목표가 분명한 삶, 주님께 상급받을 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홀로 힘겹게 지낼 때 디모데에게 따뜻한 겨울옷과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잘 절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강경한 언쟁을 그치고 진정한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첫째,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길갈을 건너 귀환할 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합니다. 41절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랑해서 모시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저들이 먼저 차지하느냐는 경쟁심이 발동한 것이죠. 언제는 다윗을 배척하고 압살롬을 따라 반역에 동참해놓고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어찌 왕을 도둑하여라는 이 말에는 왜 너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느냐, 왜 너희만 생색을 내고 지분을 챙기

되려 하느냐라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공로가 있냐를 따지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과 내가 대접받고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진정한 섬김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수고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행동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등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그 섬김을 통해 인정받고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은 없나요?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둘째, 내가 옳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친 항의에 유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해요. 오히려 이들은 불을 지르는 답변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3절에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였느냐며 지지 않고 맞섭니다. 유다는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은 수적 우세와 세력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벌여요. 결국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강경한 말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상대방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섞인 말,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강경한 말은 사탄이 틈탈 여지를 많이 만듭니다. 집에서나 공동체에서 내 말이 맞다고 소리를 높이며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해요. 논쟁에서 늘 이기려는 마음을 접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쏟아내는 강경한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분쟁이 그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거친 말을 쏟아내진 않습니까? 나의 강경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없나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빠는 개척교회 목회자이셨지만 성공과 학벌을 강조하셨고 사역은 뒷전에 두고 생활비와 학원비를 위해 주 6일을 일하셨어요. 저는 잠언 쓰기를 하지 않은 날도 맞고 시험을 본 날은 틀린 개수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공부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부정행위를 했지요.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공부에서 손을 놓았고 이름은 기독교적으로 지어놓고 부모님은 왜 그러시냐며 나중에 개명하고 교회도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자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 일은 뒷전인 아빠를 무시했었는데 말씀이 들리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으로 해석되었지요. 교회에서 양말을 신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던 엄마의 수고로 지금까지 공동체에 붙어가게 된 것도 인정했어요.
저는 작년에 임용시험을 준비했어요. 20장 2절 말씀에서 끝까지 자기 왕에게 붙어 있던 유다 사람들과 달리 저는 수험생이 되자 교회와 소그룹을 멀리 했어요. 합격하지 못하면 부끄러울까 봐 수험생활에 대해 공동체에 나누지도 않았지요. 떠나고 싶었던 자녀, 수험생의 자리에 유다 사람들처럼 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은 합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제가 가르칠 과목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성별의 경계도 허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정 중수의 중요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부르시는 곳에 잘 매어가며 맡겨주신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임용시험 기간에 공동체를 멀리한 교만을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가정 과목 수업을 준비할 때 말씀 묵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담대히 전할 힘을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옵니다. 공동체가 분열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시기하고 언쟁하며 틈이 벌어져 있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불량배 세바가 등장해요.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이 세바의 선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모셔오겠다고 유다 사람들과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뭉친 공동체, 자기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사탄의 선동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눈앞에 나타난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싸워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의 현장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어요. 다윗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배반의 사건에서도 끝까지 왕의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따르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을 통한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딱 붙는 딱풀,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나의 공로와 열심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며 대접받으려 한 탐욕을 고백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들을 무시하며 쏟아낸 강경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며 내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소금과 같은 말로써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용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이미 현자가 되어 있었고 교육을 다 마치고 나름대로 꿈을 해석하고 이 세상의 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 지혜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제국의 이 왕이 왕위에 올라서 어느 날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꿈의 내용이 아직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꿈을 꿨는데 왕은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집트도 애굽도 그랬죠. 애굽은 태양신의 아들이었다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아들이었어요.

0: 신의 아들이 나라를 관장해요. 그런데 이 왕에게 어느 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까요? 제국과 관련돼 있는, 제국의 안위와 관련돼 있는, 제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어떠한 일들이 꿈에 계시가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못 이루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왕이 어느 날 제국에 대한 어떠한 중요한 꿈 하나를 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이 왕을 두렵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근심이 덜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이 약속했던 그런 수준의 여러분 이러한 평강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인데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모든 것들이 다 폭삭 망해서 삶의 터전과 기반이 무너지고 신앙과 신념 체제까지도 다 송두리째 무너져 있지만 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친구들은 목을 내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중심을 가지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 제국을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다 높은 학벌과 지위를 탐내라고 속삭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왕은 이제 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국 전역에서 이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는 꿈 해몽 전문가들을 딱 불러드립니다. 박수는 애굽에서 활동했던 꿈 해몽의 전문가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술객들은 꿈에 나타나는 왜 불안한 꿈을 꾸면 뭐 액땜한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불안한 꿈을 꾸면 그 속에서 위협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하면 그러한 것들을 방어해주는 뭐 축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쁜 일들을 막아주는 이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이제 술객들이었고요. 그리고 점쟁이들은 말 그대로 흉조와 불운한 이제 메시지들을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게 융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마술사들이었고, 마지막 갈대아 술사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점성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당대에 꿈을 꾸거나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나쁜 악한 영이 이렇게 뭐 괴롭힌다거나 할 때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을 해몽하고 악한 기운을 다 막아주고 미래를 예측해준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겠다, 우리가 풀어주겠다, 우리가 막아주겠다, 우리가 바꿔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 있는 전문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등장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독특한 것 한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그냥 해석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합니까?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이
1: 대야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며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빈더미로 만들 것이요.
0: 너희가 술사들이라고 자부하고 실력자들이라고 자신하는데 너희가 진짜 이 꿈을 나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간파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꿈의 해석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준 그 꿈의 내용까지를 말해줘야 나는 너희들의 진심을, 실력을 인정하겠다라는 왕의 요구입니다. 당시에 이런 꿈은 신이 계시를 가지고 왕에게 계시를 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을 맞춰야 해석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인데요.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술객이나 박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우리도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를 해석하고 답을 들려주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왕 앞에 서 있는 이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이 점쟁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왕에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읽어본 이 내용 2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왕은 정확하게 이 요구를 세 번 하고 이 술사들은 이 거부를 또 세 번 합니다. 못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시여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런 일들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점쟁이로 살아왔지만 내용까지 말하는 일들은 해본 적도 없고 요구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답을 알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CCM을 불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CCM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CCM을 친구에게 가르쳐줘서 함께 CCM을 불러, CCM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볼 때 이 아이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권감독관에게 이 부모를 신고했어요. 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인권감독관이 최초에 할 일은 매뉴얼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일이겠죠. 그 집에 있는 3살배기 아이를 이 집에 보내고 중학생 아이를 저 집에 보내고 고등학생 아이를 또 저 집에 보내서 아이가 셋인가 넷인가 되는 가정이었는데 아이들을 뿔뿔이 다 다른 집에 다 일단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3살배기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너네 집에 가서 있는 것을 보호랍시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를 종교적으로 세뇌하는 나쁜 가정인데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인권감독관이 관리와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의 인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권한은 축소되고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의 감시체계와 국가권력의 힘은 좀 더 높여놔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 겁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면 되는 건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 살아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며 키워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세상은 하나님은 조롱하면서 자기들은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들고 나온 대책은 늘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좀 더 마무리하면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에 조사 자료들을 하나 봤습니다. 왜 결혼 이후에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통계청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그나마 들을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1순위는 이거였습니다. 40%에서 50% 가까운 숫자가 이걸 다 이유로 꼽았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1순위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좋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 좋은 것도 해주고 그런 거 해줘야 그래도 욕안 먹는 자 내가 부모 노릇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부담이 있다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반면을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번 돈 여기에 쓰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이순위는 뭐였냐면 매이는 게 싫다는 거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구속받는 거 싫다. 남녀가 다 두 번째로 이것을 꼽았어요. 난 자유롭게 내 맘대로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거겠죠. 세 번째 이유도 똑같았어요. 좋은 부모가 될 나는 자신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 좋은 부모처럼 희생하고 오래 참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자신 없어요 라는 거겠죠.

0: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저는 아이를 안 낳을 거예요 라는 이유가 네 번째였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세상에서의 나름대로 자신의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고 실제로 화가 났어요. 아이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저희의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너를 키우지 않고 낳지 않고 키우지 않았다면 너는 이 세상에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건데 감사하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보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뭔가를 이루어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하나님도 높여보고 예배하고 살아보는 인생이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이유로 아이 낳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통계청 사이트에 보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한 5,100만에서 4,900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2060년이 되면 정말 4천만대 초반인가 3천만대 후반인가까지 대한민국의 인구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었어요. 울산의 인구는 지금 우리가 110만 가까이 되지만 해마다 한 만 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 한 40년 후가 되면 울산의 인구는 80만까지 내려갈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속에서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아이를 많이 키우고 낳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놓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웃는 거 아닙니까? 이런다고 낳을까? 이런다고 우리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막 낳아서 대한민국은 아이가 막 많아지는 세상이 될까? 저는 정부의 시책들 애는 쓰고 용은 쓰지만 많은 기대를 저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늘 자신 있어 하는 세상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로울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 없이 늘 자신만만해하는 세상은 늘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의
1: 군이 되자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이 되자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0: 여러분 이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이 이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궁정을 탁 뛰쳐나가는 그 찰나에 다니엘이 그 앞에 딱 섰습니다. 혹자들은 다니엘이 일부러 막기 위해서 아리옥을 찾아간 걸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액면 그대로 내용을 볼 때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이 일들을 몰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리옥 앞에 세우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어쨌든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다니엘의 길목 앞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아리옥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분노에 대해서 들었고 제국에 있는 모든 술사와 술객들과 박수와 점쟁이들이 왕이 말했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함께 말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다니엘은 딱 들었어요. 뭐라고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까? 기다려보십시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께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주고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앞을 떠나갑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의 삶에서도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만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다니엘에게 여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0: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구보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전역에서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 일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겸손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그 일들을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서 제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의 기도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못할 때,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영어를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가 영어 시험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수학을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가 수학 시험 앞에 나가면서 수학 시험 0점 맞을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겸손히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지혜와 학문이 있고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긍휼을 구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이죠. 실제로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0: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와 죽음 앞에서 이들을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되며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약속이며 붙들어야 할 소망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그럴듯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다니엘에게 더 밝히 환상으로 모든 내용을 보여주시고 더 그것을 알도록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자마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독특한 행동을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1: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다니엘에게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환상이 딱 주어지고 나자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0: 없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마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 다니엘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를 따라 화음을 넣어 악보를 놓고 우리가 부를 때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아름다운 선율 이전에 진짜 찬양과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노래로 잘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는 훌륭한 성악을 하는 솔리스트들을 모셔오기 전에 세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 강단에 세우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원래 이런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경험의 기초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은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내가 경험한 겁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새롭게 경험하니까 멈추지 않는 찬양이 그 중심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와,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었군요.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군요. 저는 마음으로만 생각해봤고 들어는 봤는데 제가 경험해본 적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계셨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찬양이 넘쳐나는, 찬송이 넘쳐나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배운 노래 따라 부르는 인생에서 언젠가 그 노래가 이야기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터져라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랬구나 라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해 가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 우리의 중심을 열어 쏟아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찬양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은 마음 중심에 있던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두 구절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1: 제자나 슬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0: 다니엘은 왕에게 곧바로 찾아가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무시해왔고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당신이 무너뜨리고 약탈해갔던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셨고 이 꿈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이 세계와 열방의 나라를 모두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당신이 무시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왕 앞에 막 쏟아놓는 것이죠. 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 안에 두 가지의 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덧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참 제가 오래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감동과 희열의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름대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건 좋은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이게 이 교회를 막 담임하는 제 마음에 요즘에 큰 부담 중에 하나예요.

0: 두 번째 부담은 뭐냐면 참 제가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까? 내가 만약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제가 책을 보면서 또 선배들에게 확인하는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도의 기쁨, 주체할 수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의 특징이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자리를 채우는 것 말고 해야 되니까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몇 사람에게 그냥 억지로 그냥 힘을 내서 해보는 것 말고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뛰쳐나가서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있었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도 선을 긋고 우리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들은 아닐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느부갓네살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다니엘처럼 좀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려는 그 찬양이 가득히 중심에 차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막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막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한번 살아볼까요? 라는 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한 번이라도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아볼 수 있으면 안 될까요?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남은 이 인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좀 주님께 딱 두고 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찬송과 찬양을 막 쏟아내는 삶, 하나님을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님, 충만하게 이 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선을 긋고 목을 내놓고 야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인생 한 번만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저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아,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어, 제일 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지만 결코 늦으시는 법도 없으시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조바심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음을 믿는다면 우린 서두를 이유가 없다. 조바심에 대한 묵상이 참 감동이 됩니다. 나의 꿈틀거리는 꿈을 서서히 메마르게 하는 조바심. 조바심의 마음에 쫓기기 시작하면 눈앞이 흐려집니다. 지금이 멈춰야 할 때인지 아니면 걸어가야 할 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현명해야 할 순간에 가장 최악의 패를 던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 두신 최적의 타이밍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조바심을 이기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처 하가를 취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에 조급함이 남긴 이 영적인 불신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갈등의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또 거기도 조바심의 주인공이 나와요. 블레셋의 철병거 소리가 땅을 울리는 장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바위 구멍과 숲속으로 흩어집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사울왕은 계속해서 시간을 보고 있어요. 7일째가 됐는데 태양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엔 지금 빨리 당장 제사를 드려야 군사들을 붙잡을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나는 끝장이다 란 생존 본능이 요동칩니다. 예배의 거룩함보다 왕자의 안위가 먼저였던 그 조바심의 선택. 저 멀리 사울이 번제물을 불길에 던져놓은 그 순간 저 멀리 사무엘의 실루엣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조급한 한 수가 사울의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주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아침일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이 조바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서두르고 조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정말 하나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복된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우리 서두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시다. 임재

박영희 권사님의 임재라는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루에 또 오늘 이 공간에 우리의 마음에 임해 주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조급한 사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급하지는 않으신다. 예.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도 조급한 적이 있었지. 그때 그때 그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서둘렀지? 조급해했지? 여러분, 서두르고 조급한 것은 우리가 가진 또 가장 연약한 본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조바심의 뿌리 깊은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급함과 이기심이 숨어 있음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바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빨리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인...

인정받고 싶지만 정작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 천천한 희생은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결국 제 안의 조바심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크게 한번 써붙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내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보자. 할렐루야. 4657님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현주야, 조바심을 갖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오늘 오프닝으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9714, 암수술로 3개월 병가 후에 곧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오프닝 말씀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 링크 주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저는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녹용 선물 3526님 처음으로 제 오프닝을 또 공유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담은 이 오프닝 가운데 조바심 나지 않고 정말 내 삶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속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아유 대단하세요. 이렇게 문자 참여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은데 이 이른 아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또 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베네수엘라 우리 서수만 선교사님 모셔서 베네수엘라를 위한 또 기도들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요. 네,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제가 프로그램 끝날 때쯤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도 공유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전해드립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이 좋은 우리 많은 아침방송 가족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참 여러분의 문자가 힘이 됩니다. 우리 서권사님 오프닝 공유합니다. 늘 잘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타이밍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2797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의 문제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을 신뢰하면 좋겠다. 9821님 오프닝 공유할 수 있을까요? 딸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조바심 때문에 3일 배아 시험관을 했는데 안 됐다고 울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보고 시험관 하자고 권유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6151님도 새벽부터 눈 뜨면서 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합니다. 4868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이 주실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가 100배입니다. 9910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급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잊고 불평과 원망이 새어나오려고 하는 지금 이 아침에 저에게 탁 주시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 작은 아들 민찬이의 경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응원해요. 9507님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일 좋은 게 늘 예전에는 항상 쫓기듯 압박감에 지내왔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평안의 시간이 많아지셨대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있으시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0: 오늘 주제가요, 적당한 거리인데요. 참 감동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원재훈 시인의 시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이가 좋다는 말은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원재훈. 그대여, 바다가 섬에 스미듯 이제 나는 그대에게 스민다. 달빛이 바다에 와 저의 색을 버리고 푸르게 빛나듯 그대의 섬, 그대를 바라보기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나도 하나의 작은 섬이 되고 싶다. 그대가 되고 싶다. 시인은 사랑을 스미는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밀려드는 일이 아니라 스미는 것. 파도처럼 덮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섬의 발치를 조용히 적시듯 번지는 것.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젖어드는 일인가 봅니다. 그 다음 시인은 달빛을 데려옵니다. 달빛이 바다에 내려앉을 때 달빛은 제 은빛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푸른 빛을 입고 바다가 되어 함께 빛납니다. 사랑이란 제 색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라고 시인은 슬쩍 일러줍니다. 그런데 시의 마지막이 참 묘합니다. 그대가 되고 싶다며 하나가 되고 싶다면서도 끝내 시인은 섬이 되겠다고 합니다. 딱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아주 좋은 거리에 떠있는 섬. 그대에게 스미고 싶으면서도 그대를 삼키지 않는 섬. 이 시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리가 한 편의 시 안에서 함께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은 알맞은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짝 끌어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거리와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사이로 잔잔한 바닷물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밉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가 혼자 걸어야 할 길과 혼자 견뎌야 할 목 앞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여백이, 그 여지가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다 채우려들지 않고 조금은 비워두는 마음, 그 빈자리에 그리움이 고이고 존중이 자라고 사랑이 오래 머뭅니다. 여백이 없는 그림은 답답하고 여백이 없는 사랑은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5절을 통해서 이 거리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참된 사랑에는 꼭 끌어안을 때가 있고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주며 기도해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이 숨쉬는 자리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예의입니다.

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원재훈 시인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아,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이 참된 사랑에도 꼭 끌어안을 때가 있고,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 주면서 기도해 줄 때도 있다. 이 적당한 거리를 두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이 숨 쉬는 자리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예의이다. 저는 오늘 오프닝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바심을 이렇게 느끼면 더 이렇게 뭐 적당한 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저도 가장 좀 저의 그 조바심을 제가 알죠. 그 느꼈을 때가 실수고 실패했었죠. 또 언제냐면 우리 그 새가족 있잖아요. 새가족 교회에 온 새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이 공부시키고 저 공부시키고 연락드리고 했는데, 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

어차피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강한 확신 아래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무례히 행하지 않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지금 이분이 변화 안 되면 큰일 난다 했던 그런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 있어요, 있어요. 참 미안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또 감동이 있고요.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이 은혜롭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영상 다시 꼭 보시고 이 방송도 다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추첨해서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

이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많은 분들을 공유하시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 이제까지 올려져 있었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우리 새가족님들. 자, 지금부터 추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서적 선물 갑니다. 5811 각종방, 선교방, 각종 모임방에 하여튼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링크를 공유하신대요. 응원의 책 선물 전해드립니다. 우리 5811님 축하드리고요. 3560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아, 글재주가 없어 저는 감동의 후기 멘트는 못 달지만 너무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 진심 전해졌습니다. 3475님 이 책 저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추첨됐고요. 7704 칠순을 맞은 큰언니에게 책 선물 잘 전하시면 되겠고요. 9899님 사연이 감동입니다. 저희 피디님 몇 년을 양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6192님 책 받아보고 싶습니다. 욕심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4271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처음 새가족으로 참여하셨고요. 우리 1740님도 처음 문자 주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을 잘 보내드릴게요. 3037 조급함에 이것저것 달라고 주님께 조르다가 지칠 때쯤 하나님께서는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3037님께 응원의 책 선물을 전합니다. 8593님도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살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449님, 병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간병하다가 일 다녀오느라 병실에 홀로 남겨두는 우리 신랑에게도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홍성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부권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예,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682

님, 오이사님, 오늘 인문학 10명에게 공유하셨대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귀한 칼럼, 진심으로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그리고 인문학을 하나님께 샵 1069번 여러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놀라운 또 영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을 정말 힘있게 의지하면서 조바심 내지 않고 승리하십시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근처에는 울산의 명소 중 하나죠. 간절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주말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바다도 좋고 하늘도 높고 특별히 거기에 이제 모여 앉아서 가족들 단위로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이제 그런 풍경들이 요즘에 참 많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연 날리기를 참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연을 날릴 때 보면요. 이 연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때요? 더 높이 높이 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와요. 사람마다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이 불고 이거 지나가면 또 다른 바람 불어올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연은 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바람 부는 이 세상이라도 그래도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바람 부는 이 세상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얼마든지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세례요한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거든요. 또 위험하고 고독한 광야에서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의 인생을 극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자타공인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느냐?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더니 요한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뭐 그렇게 물어도 요한이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 자기는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요. 입고 있는 옷도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래요. 먹는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 뭐 그런 거 먹고 살지요. 어디를 봐도 사실은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려주는 것을 초상화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그리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상화가 좋아도요, 자아상이 좋지 못한 사람은요, 그 자아상대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 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자아상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 집과 차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차를 타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듣게 되고 그렇게 자아상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일 뭐 가까운 사람 부모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자아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겪었던 경험들이 나의 자아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에게 왜곡된 자아상을 심어주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뭐잘안된 부정적인 경험들을 자꾸 마음에 남게 해가지고 나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0: 언제나 자기를 바라봤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이 막내 다윗에게 별로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지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8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그려주는 초상화에 세상이 매겨주는, 사탄이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바람 부는 세상이라도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례요한이 있던 광야와 같이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게 분명해지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히려 감격하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것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아군 오인사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적이 아닌 같은 편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것을 말하죠. 아무리 뛰어난 무기와 전략이 있어도 아군을 향한 총구는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우리 삶에도 일어나죠.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미움과 죄인데 어느새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향한 오인사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보다는 격려를, 상처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매주 목요일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오센워십팀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소개해드립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0: 세상에, 잠시만요.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네요.
3: 아, 그러네요. 아,
0: 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반갑습니다, 여러분.
0: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주에 우리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 하십니다.

0: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늘 근황을 먼저 여쭙고 있죠. 네, 어떻게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목사님.
1: 네.
0: 네, 눈망울에 여러 가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고백적인 찬송이 떠나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좀 훈련의 의미로 찬송이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이 오감 찬송가를 위한 훈련이었나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부르지 않으면
0: 네.
1: 자고 일어나면 또 처음 보는 곡 같고 자고 맞아요. 일어나면 또 처음 보는 곡 같고 뭐 네.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네, 늘 새롭게 교수님 네. 덕분에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사실 목사님께서 네. 저희 이제 오감 찬송가의 메인 보컬 그렇죠. 맡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약간 부담감이 네. 네, 조금 더 크실 것 같아요.
1: 지난주에 두 분 네. 듀엣을 듣고 더 부담이 더 예, 네. 가중이
0: 네.
1: 되었어요.
0: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은방울이라는 네. 별명을 얻었죠.
2: 저도 네, 후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0: 아, 그러셨어요?
2: 아, 자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어떤 후기를 좀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많이 재밌다. 악기가 낫겠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0: 네, 개그 코너가 아닌데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네.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 찬송가에 푹 빠진 한 주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한 주를 좀 보내셨는지요?
2: 저는 주가 지나가면 갈수록 오감 찬송가가 네.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일단 이날에 풀어주실 목사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요.
0: 네.
2: 그리고 우리 하은 PD님과 송은 자매님의 그 어떤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어제 이제 심사가 있어서 협연자를 뽑아야 하는 오디션 장소를 이동을 할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어플이 있잖아요. 출발하는 장소를 찍고 도착하는 네. 장소를 찍으면
0: 내비게이션
2: 데려다 주는 예. 차량이 있습니다. 택시.
0: 네. 아, 예,
2: 네.
0: 예, 예, 예.
2: 그 어플이 있는데 제가 그 차를 딱 탔는데 사실 저의 목적지가 누가 봐도 아, 음악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구나. 음악당이다. 였어요. 네. 근데 탔는데 클래식 채널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곡들이 막 나올 때 그 가는 길이 제가 즐거웠어요. 흥얼거리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제 마음이 즐거우니까 내릴 때 인사도 되게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렸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분은 클래식을 원래 들으시는 분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목적지를 보고 나한테 맞춰서 저 채널에 맞춰 놓으셨을까?
0: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2: 후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감 찬송가. 저희는 그 오감을 발휘해서 여러분께 네. 찬송가를 전해드리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오센어십이.
0: 네.
2: 그래서 저도 이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오감을 다 작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분과 같은 센스를 가져야 되겠다.
0: 네.
2: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 아, 네. 와. 멋지다.
0: 아, 진짜 멋지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받은 게
2: 네.
0: 뭔가 교수님의 삶에 이 오감 찬송가가 정말 깊숙이 배어있는
2: 아,
0: 그런 느낌이 들어서
2: 네. 네. 네.
1: 오감 찬송가가 본업이고 네. 아, 교수가 부업인 것 같아요.
2: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약간 네. 이제 네,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 네, 이렇게
2: 그렇지만 한번. 행복합니다.
0: 네. 아,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게 찬송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엔 저희가 익숙하게 불러왔거나 혹은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찬송가들을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죠. 찬송가를 단순히 부르는 데서 나아가서 선율과 화성, 리듬의 변화까지 자세히 탐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 찬송가가 어떤 곡이죠?
2: 네, 349장이고요.
0: 네.
2: 나는 예수 따라가는 분투와 승리라는 챕터 안에 있는 그런
0: 네.
2: 찬양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주제 찬송가인 나는 예수 따라가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먼저 듣고요. 오감 찬송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오늘 주제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감 찬송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0: 에베소서의 가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 아멘.
0: 좋은 병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1: 아멘.
0: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표지입니다. 또한 좋은 병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움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한 결심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울산극동 방송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1: 야, 말씀에도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한번 곡으로 진입을 해볼까 합니다.
1: 네.
2: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은 박자가 4분의 6박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는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가 있다. 그러면 사실 상체가 조금 더큰 느낌이죠. 6이라는
1: 네.
2: 숫자가 4 위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4분의 6박자는 어떤 박자로 나눌 수 있냐면요. 2박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박자를 하나, 두, 우, 요런 템포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1: 네.
2: 송은 선생님께 먼저 이걸 부탁드려볼게요. 왼손 반주가요, 쿵, 짝, 짝, 쿵, 짝짝입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한 번만 한네 마디 정도 들려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피아노학원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1: 네.
2: 그런 리듬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솔미솔이던지,
1: 맞아요.
2: 쿵짝짝이던지. 근데 목사님, 우리가 쿵짝짝이면 보통 춤에서는 어떤 리듬이라고 칭하죠?
0: 왈츠.
2: 그렇죠. 왈츠 리듬이라 하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경쾌한 리듬이다인데, 오늘 챕터가요. 분투와 승리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딱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가 있을 텐데,
1: 네.
2: 쿵짝짝은 조금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츰 유치해질 수도 있다.
1: 그럴 것
2: 쿵짝짝.
1: 같아요.
2: 이런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왜 여기에 쿵짝짝을 많이 써놨을까는 저와 함께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프레이즈를 저희가 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그런데 맨 첫음엔 왼손 파트가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파는 소프라노 하나밖에 없어요.
1: 그러네요.
2: 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할때그 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한 박자로 떨어지는 모든 것에는 왼손 짝꿍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음에만 없어요. 그러면 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싶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줄만 한번
1: 네.
2: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짧은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0: 3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래 쪽에 테너하고 베이스 파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왼쪽에는 화음이 많습니다. 땀빰빰빰빰빰 그 다음에 심지어 삼화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삼화음이라는 건 음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시, 미, 솔. 한 번만 쳐봐 주세요, 성훈 선생님. 그 다음에 미 플랫 하고 나서 두 번째 마디에 시, 미, 솔 있는 음악은 그렇죠. 이렇게
1: 네.
0: 아래가 3개인데 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래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1: 세계니까. 네.
0: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4명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목사님하고 황은 PD님하고 제가 한 편이고요. 송은 선생님 혼자 이제 다른 파트를 맡았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1: 네.
0: 그렇게 한번 불러보려면
1: 네.
0: 송은 선생님 왼손만 정말

0: 주객이 좀 전도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바뀐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선율이 들릴 때는 보통 소프라노 선율에 우리가 집중해서 부르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가사를 들어야 하는데 왼손 반주가 커져버리면 가사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테너 베이스 파트가 있지만 거기에서 선율군을 장악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의 의도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음량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목사님, 그게 맞을까요? 저는 소프라노하고 알토를 같은 음정에다 묶어놓고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넓게 나눠져 있을 때 정말 두꺼운 목소리들이 훨씬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빵을 나눠줄 때 아래 부분에 훨씬 많이 나눠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줄여줘야만이 위에 부분이 설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1: 소프라노 파트를 담당하는 이 싱어를 일단 저 같으면 빵빵한 사람으로 세팅을 할 것 같아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의 그 어떤 그 강도가 아주 강하신
1: 밑에 파트를 다 장악할 수 있을 만큼.
0: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가사는 제가 봤을 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던 오디션 장소에서 여러 파트가 있었거든요. 일단 협연자들을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악, 관악, 성악, 피아노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다 전문가들을 모셨지만 파트가 달라도 같이 심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노래를 하시는 분 중에서 목사님 그 노래 있잖아요.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 노래를 이제 부르셨는데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해서 피디님은 어떤 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역겨워 가실 때에는
2: 아무래도 글쎄요. 역겨워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어떤 뉘앙스라고 해야 하나? 그게 강하다 보니까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실 때 모르겠어요. 일단 둘 다 조금 강조를 하려고 할 것 같긴 한데.
0: 목사님은요?
1: 가시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0: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제 들으면서 굉장히
1: 역설이니까.
0: 물론 굉장히 들으시는 분의 감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역겨워라는 단어에 계속 액센트가 들어가는 음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겨워서 가는 건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시는 게 중심인데 역겨워서 간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가시는데 가니까. 앞에 붙어있는 게 역겨워여서 이게 음정과 박자에 딱 정박으로 맞부딪힐 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건 의도적으로 조금 뺐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모두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에서 저는 따라가는 에 중심을 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조금 더 강세를 주고 아닌 곳에는 소리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여러분 목사님의 음성으로 1절 통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의 해석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반에는 반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한 반의 반장은
1: 한 명이죠.
0: 1명이잖아요.
1: 네.
0: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모든 것을 강조해버리는 반장이 너무 많은 구조가 되면 그 반이 산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반장은 한 명, 그 다음엔 부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왼손이 화려하고요. 송은 선생님, 맨 마지막 마디 한 번만 쳐봐주세요. 주일 맞기 순서부터. 이미 없어도 되는 그런 부제 같은 음이
1: 오,
0: 빰빰빰빰으로
1: 네.
0: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미뉴엔도라는 아이가 조금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부르실 때 지금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게딱제 마음에 드는 그런 구조였는데,
1: 네.
0: 2절로 생각할 때 가사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어서 나가자. 계속 이렇게 크게 크게 내지르다 보면
1: 네.
0: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빠지는지가 없는데, 한 문장마다 마무리를 조금 해볼게요.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어서 나가자. 하나씩 디미뉴에도 점점 여리게라는 걸 붙여주면요, 그래도 어떤 짜임새가 조금 정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프레이즈마다 디미뉴에도가 조금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은 PD님,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저희가 3절로 한번,
1: 네.
0: 뭐 오늘도 어떤 그 어떤
1: 예,
0: 아름다운 꾀꼬리 그
1: 네, 꾀꼬리
0: 잠의
1: 자매가
0: 느낌으로,
1: 네, 다시 되는 건가요?
0: 3절
1: 알겠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1: 예, 자신은
0: 하겠습니다.
1: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0: 마지막만 한번 반주 부탁드릴게요.

0: 네, 여기 가십니다.
1: 예.
0: 아니, 너무 사라지신 거 아닙니까?
1: 제가.
0: 아니, 저는 죽으신 게 어려워지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손으로 지휘를 하긴 했지만, 이미 사라지셨어요.
1: 이게.
0: 한 PD님
1: 예.
0: 저만 남겨두시면 어떡해요?
1: 이게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0: 네.
1: 나름대로 이제 약해진다라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지금 빨개지네.
0: 국사님 이게 맞나요? 저 혼자서 예. 또 남겨진 것 같은데요?
2: 아니, 근데 네. 음정이 두 분이 매우 정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음정하다는 건졌네요, 저희가.
2: 호흡이 홀이 없을 뿐이에요.
1: 예.
0: 호흡이 없어.
1: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닌가요?
2: 아니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네.
2: 호흡만 붙으면 예. 아름다운 소리가 네. 네, 만들어질 수 있죠.
0: 정말
1: 저는
0: 다행입니다.
1: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약간 여려지다 못해 사라지는 네,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교수님께 약간 시험 아닌 시험이 된 것 같아서
0: 그러게, 근데
1: 죄송한 말씀.
0: 어떤 생각이냐면요. 네.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시면 그 소프라노 파트에 쉼표가 없습니다. 도대체 숨을 어디서 쉴까요?
1: 그러네요.
0: 하은 PD님처럼 지금처럼 만들어서 쉬시면 됩니다. 사라지시면서 숨을 한번 고르시고 누군가는 네. 저처럼 부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예. 숨을 한번 쉬신 다음에 교차로
1: 잠시만요. 너무 네. 얌체 같아요. 제가.
0: 교차로 숨을 쉬시면 된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어떤 악보를 정갈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본인들만의 정리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미뉴엔도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저의 감상으로는 반장이 너무 많다. 이 모든 것을 강조하기에는 어떤 걸 취해야 할지 알 수 없다라는 지점으로 오면 어딘가의 프레이즈는 말을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조금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하은 PD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극동방송이라고 표현을 할 때
1: 네.
0: FABC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1: 그쵸.
0: 요거 한번 해석을 네. 부탁드립니다.
1: FABC는 네.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줄임말입니다.
0: 발음이
2: 네,
0: Far 그럼 풀어주시죠. East? Far East는 예. 무엇인가요?
1: 사실은 이제 극동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자체를 그대로 네. 이제 영어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1: Far East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정말 멀리 있는 어떤 동쪽에 있는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극동방송이 설립된 취지가 사실은 이제 국내 선교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국가들 있죠.
0: 중국이나 북한
1: 중국이나
0: 같은
1: 북한 네. 혹은 러시아까지
0: 뭐 실제로 몽골 같은 네. 네.
1: 실제로

0: 주파수가 거기에서도 되게 선명하게 잡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 아시아 동쪽 끝나라들까지.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그 국가들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1: 네.
0: 의미를 가지고 Far East, 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니까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1: 그렇죠.
0: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0: 예.
1: 여기에서 직업병이 살짝 등장합니다. FEBC라는 단어를 봤을 때전뭘 생각했냐면요.
0: 네.
1: 음정으로 바꿨어요. 근데
0: 어떡해요?
1: FEBC면
0: 네.
1: 파미시도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파미시도 한 번만 쳐봐주세요. 자, 파미시도는요,
0: 네.
1: 여러분, C 메이저, 다장조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가지는 다장조의 정격 종지라고 합니다. 가장 알맞는 마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파라는 음정은요,
0: 예.
1: 미한테 가고 싶어 하고요.
0: 네.
1: 시라는 음정은 입금음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음인데 누구한테 가고 싶어 하냐면 종착지인 도한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0: 그래요.
1: 제가 이 극동방송의 그 단어의 배열을 봤더니
0: 어머.
1: 파미시도 도로 가는 거예요.
0: 네.
1: 지금 피디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아시아 동쪽 끝 지역까지 파라는 음정이 출발을 해서 미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0: 와.
1: 방송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교에 성공을 하는 그런 정확한 종착 지점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0: 아멘, 아멘.
1: 아멘.
0: 와.
1: 그래서 제가 오늘,
0: 이야, 이런
1: 네.
0: 해석은 정말 처음이에요.
1: 결론에 결국은 도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몽골, 러시아까지 선교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FEBC에서 음정으로
0: 할렐루야.
1: 큰 깨달음을
0: 네.
1: 얻었습니다.
0: 아멘.
1: 앞으로는 FEBC
0: 와.
1: 볼 때마다
0: 네.
1: 저는 파미시도 C 메이저의 종지다. 결국 끝맺음은 하나님께로
0: 네.
1: 돌아간다를
0: 아멘.
1: 말씀을 드려보려고 우리 하은 PD님께 해석을 한번 부탁을
0: 진짜
1: 드렸고요.
0: 바라기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음정대로 나중에
1: 네.
0: 극동방송 로고송을 한번 바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1: 그러면 저희가
0: 네.
1: 도전하나요?
0: 너무
1: 네.
0: 좋죠.
1: PD님과
0: 네.
1: 저희 얇은 목소리로.
0: 그럼요. 극동방송 하면서,
1: 좋습니다.
0: 네.
1: 띵! 이렇게까지.
0: 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 저희 아까 음정 정확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1: 네네.
0: 저희가 그럼 녹음
1: 네.
0: 한번 해보는
1: 그런
0: 걸로.
1: 걸로. 네. 아무도 안 시켜주시는데, 괜히 저희끼리.
2: 상당기간 레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럼 일단 뭐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0: 그럼요. 레슨 얼마든지
1: 네.
0: 받을 수 있죠.
1: 그럼요. 잠시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후렴구에서 한 9제 마디 앞으로 돌아오시면요. 추네로사우리라는 단어가 있는 악보에, 우리 하은 PD님 보이세요? 그냥 동그라미에, 흰
0: 네.
1: 동그라미 옆에 점이 있어요.
0: 주은혜로
1: 네,
0: 싸우리라는
1: 리자에.
0: 리자. 네, 보이고 있어요. 네, 보여요.
1: 흰 동그라미의 음표 이름은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2: 죄송합니다.
1: 네. 오는표라고 하죠?
2: 네, 오는표.
0: 네.
1: 오는표의 박자는 몇 박자일까요?
2: 오는표는 네 박자?
1: 네.
2: 네.
1: 네 박자입니다. 그럼 제가 이 4분의 6 박자는 한마디 안에 여섯
0: 네,
1: 박자가
0: 여섯
1: 있어야
2: 네.
1: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0: 네.
1: 박자가 모자르죠.
2: 네.
0: 그러네요.
1: 근데 이 아이는 못 갖춘 마디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두 박자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점 4분음표, 점 2분음표, 요렇게 나오거든요.
2: 네.
1: 그 외에는 점이 붙는 일이 잘 없습니다.
0: 네.
1: 점이 의미하는 박자는요, 앞에 음표가 가진 음가의 절반이에요. 앞에 음표가 만약에 두 박자를 가졌으면, 두 박자 뒤에 붙는 점은 그것의 절반을 가져요. 한 박자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오는표라는 네 박자 뒤에 붙은 점은?
0: 두 박자니까 여섯
1: 그렇죠.
0: 박자가 완성이 되네요.
1: 그렇죠. 그런데
0: 우와.
1: 저는 점 오는표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0: 아,
1: 이거
0: 그래요?
1: 현대악보인가라고 느껴질 만큼. 그리고 다른 마디들에는
0: 네.
1: 다세 박자씩 쪼개 놓으셨어요. 점 2분음표, 2분음표, 4분음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만 추네로사우리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럼
0: 네.
1: 목사님 이 부분만 한번 불러봐 주시고 송은 선생님 여기 쿵짝짝하는 그거 한번 쳐봐 주세요. 시작.
3: 추네로사우리
1: 그렇죠.
0: 오.
1: 리를 쭉 미는 거예요. 여섯 박자 동안. 다른 데는 다 갈라놨기 때문에 순표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네. 이곳만 다르게 그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뒤에 문장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주님이 용사된 내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를 얘기하고 싶었나 보다. 아, 네. 라는 생각.

0: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 4분음표죠. 점 4분음표라는 점 오는표. 저도 이게 생소해가지고 이름이 입에 붙지가 않네요. 요런 음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용사된 4개. 목사님, 우리가 여기 똑같이 10플랫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 네.
0: 요거 한 번만 불러와 주세요. 주님의 용사된 4개 요 부분. 하나, 둘, 셋, 둘, 둘, 셋.
2: 주님의 용사된
0: 근데 목사님, 저는 여기서 꼭한 음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떤 음정을 하나 바꾸실 수 있을까요? 주님의 용사된 내게.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보통 똑같은 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밀어서 불러요.
1: 네.
0: 주님의 용사된, 이렇게 부르는데,
3: 네.
0: 저는 느낌적으로는 계속 주님의
3: 네,
0: 용사된,
3: 저도.
0: 네, 이렇게
3: 좋아하는 거
0: 뭔가 관능적으로
3: 아닌가?
0: 내려가고 싶은 느낌이
3: 네.
0: 드는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건 관성적인 어떤 느낌인가요?
3: 그러게요.
1: 그래도 이 작곡자가 의도적으로 같은 음을 쓴 것은
0: 네.
1: 뭐 가사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주님의 용사는 좀 일관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님의 용사된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0: 묵묵히.
1: 지키는, 그래서 음정을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므로 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0: 아, 너무 일리가 있는 말씀인
1: 네.
0: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에서 부를 때는 우리가 라로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0: 보통 마이크를 잡으신 목사님 따라서 가기 때문에
3: 네.
0: 주님의 용사된
3: 용사됐네.
0: 요걸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거 악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거든요.
3: 네.
0: 그런데 피디님과 저처럼 이게 라로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굴곡을 그리게 되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자동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레센도와 크레센도는 여러분이 직접 붙여보실 수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3: 네.
0: 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3: 아, 다 쓰셔도
0: 이제
3: 돼요. 네.
0: 다 같이 찬양하는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3: 좋습니다.
0: 오늘 길어서 저희가 한 절만 불러보는 게 좋을까요?
3: 네, 한
0: 그러면,
3: 절만
0: 네,
3: 부르시죠.
0: 목사님, 어느 절을 한번 불러보는 게 좋을까요?
1: 3절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가사에 집중을 하시고, 송 선생님께서는 왼손 파트는 조금 소리를 빼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용사된 이런 부분은 우리는 크레센도로 밀고 나갈 거고요. 숨쉴 부분이 없지만 알아서 숨쉬기로. 대신 눈치 보시고 교차로 숨 쉬셔야 됩니다. 음악이
3: 알겠습니다.
0: 끊어져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반주 부탁드릴게요.